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0: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는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 서행하고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 또 조금 더 와서 반포 압구정 주변도 각각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윤비교 사이는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중동 또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 사이 모두 앞에서 10km 구간 정체입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옷을 만들 때는 먼저 치수를 재고 천 위에 초크로 모양을 그려놓죠. 그 모양을 따라 가위가 들어가고 한땀 한땀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손길이 더해져야 비로소 옷 한 벌이 완성되는데요. 하루하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은 그저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가니까요. 함춘의 폭송이 어제로 첫 방송 6주년을 맞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모여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여섯 해 동안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10월 10일 월요일 첫 곡,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어제가 함춘호의 폭송 첫 방송.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와, 그때 생각나요. 데뷔 34년 만에 처음 라디오 DJ를 맡았던 날. 그 마이크 앞에 앉았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 시간짜리 녹음하기를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 다시요. 다시요. 고생했어요, 김현우 PD. 이야. 아, 그렇게 한 시간이 이렇게 힘든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방송을 잠시 쉬었다가 지난해 시즌2로 돌아올 수 있었을 때, 무엇보다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뻤던 기억도 나고요. 조심스럽게 현우 PD가 말을 건네더군요. 다시 해보자고. 아,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러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늘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이 시간 또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같이 마음이 힘든데 이 방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도 감사하고요. TBS 사정상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에 방송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인사를 나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자고요. 가설진쿵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암디. 그리고 현우 PD님. 벌써 6주년이라니. 축하드립니다. 현우 PD님, 호호할아버지 될 때까지 암디랑 손 놓지 말고 꼭 붙어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셔서 청취자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두 분. 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링우라고 해야 될까? 링구라고 해야 되겠죠? 링구38님. 함쌤,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의상도 미소도. 그리고 6주년 축하드려요. 진짜 이 프로그램은 너무 유익해요 하셨는데, 아이디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유튜브로 들어오셨군요. 이야. 반갑습니다. 템퍼러처님께서는요, 함춘의 폭성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아이디가 유튜브신가요? 누구실까? 궁금합니다. 오늘 아이디어가 루키887님도 이게 유튜브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함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말 내도록 오늘을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6831님 오셨어요. 함디님, 현우 PD님,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을 좋아해서요. 대형 승용차를 운행하였죠. 그런데 중동사태로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 승용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늘어나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기름 적게 먹는 차로 교환하기 위해 오늘 아침 차를 팔았습니다. 유유. 그래서 어제는 마지막으로 추수를 마친 남해 다랭이 마을과 남해 금산 보리암을 다녀왔습니다. 한포성과의 인연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작가님도 지금 뭐, 어렵게 이렇게 또 출근하셨네. 유기님 오셨어요. 주말 못 만나고 월요일 9시 넘어서부터 폭성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 음악만 나오는 시간,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계신 모습, 오늘은 첫인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첫 곡은? 그러면서 설레이고 월요일을 진정 기다리는, 오, 팔은 아파도 이렇게 활짝 웃어요. 울고 있나요?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팔? 많이 대고 오시려면은 팔 괜찮으셔야 될 텐데.

0: 관계자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래요.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요. 자,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 일선 멋쟁이 주님 들어오셨습니다. 청년춘호 형님 반가반가 초식합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죠? 강남 가고 있는데 가양대교 이전부터 정체된다고. 아우, 오늘 부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길이. 아, 참,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동해에 위치한 해군 사령부인 것 같은데 거기가 공연하러 갔다가 모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이비 딱 받아서 글 쓰고 왔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 일선문장의 주님, 아, 섭섭했어요. 보시라, 이렇게 딱 보였는데. 가서 또 해군 장병들을 위해서 멋진 공연하고 왔던 기억도 났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 참 멋진 사단장이었는데, 참, 기억이 납니다. 푸른돈님 오셨습니다. 어느 가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 울퉁불퉁 덜컥거리기는 했으나, 어느새 여섯해 꿋꿋한 폭송과 봄디 춘호님과 의지 제작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함춘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함춘호였습니다. 그죠? 어디 볼까? 맨 끝에 인사가요. 이거요. 요즘 잘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이거요. 맞아요. 처음에 그거 했는데. 말씀드리죠. 한 시간을 녹음하는데, 그게 일요일 아침 7시인가 시작이 됐어요. 7시에서 8시까지 하는데, 이야, 그때는 저에게 아침 7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침 7시에 방송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방송.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자다 말고 깨가지고 그걸 들었거든요. 못 듣겠더라고. 불안해가지고, 떨리고. 그렇게 1시간짜리를 4시간 올려서 녹음을 하고, 이후로 주말에 2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됐죠? 혼났습니다, 아주. 그러다가, 오후 4시, 치열한 전쟁통에 또 휘말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침 10시. 밤 10시에 10시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밤 10시에는 출연료가 없다. 사람인지라 아침 10시를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익숙한 아침 시간입니다. 잘 맞아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나누고,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고요. 이 시간에 또 이런 프로그램 없다 싶더라고요. 현우 PD의 또 현명한 선곡. 잘 읽고 있죠. 홍철의 폭성으로 3부는요, 스페셜 초대석으로 준비합니다. 뮤지컬 브람스의 주인공, 태호 씨, 김찰리 씨, 두분 모셨습니다. 아, 멋진 두 분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시간 될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TBS 라디오는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루어지시는 것잘 알고 계시죠?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엄청나게 큰 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죠? 올해 배 농사가 잘 됐나 봐요. 아주 배가 실해요. 맛은 싱겁죠? 자,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고요. 이곳에서 선곡표와 사진, 그리고 다양한 뒷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의원과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의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0: 귀한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6주년을 축하해주러 형님들 오셨습니다. 송창식, 향수, 이장희,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아무튼의 복성학교 계십니다. 아, 6주년 축하해 주시는 문자 정말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이야, 숨어 계시던 애청자들께서 오늘은 총 출동하시나 봅니다. 아, 6093님께서 6주년 코로나 시절에 만났던 맞아요. 방송하다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쩔쩔쩔 매고 갑자기 얘기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래 좋아요. 바로 출입금지 당했던 그때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타리스트 한보송 DJ로 만났다니요. 네,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 광고 시작되면서부터 기다리던 6년 전 10월이가 어제 같네. 다트네요. 아유, 한동안 헤어지고 기다리고 다시 만나고 힘든 시간과 함께 웃고 위로받는 시간들. 이정선 선생님, 외로운 사람들 듣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 작은 음악회를 하는 꼭 그날을 기다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작은 음악회, 이제 좀 6년이 지나가면 이제 한 중간 음악회 정도 한번 해보죠. 뭐. 너무 작은 음악회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12층 공개홀이 있거든요. 공교를 꽉 채우는 그런 방송 한번 하길 현우 PD랑 바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정선 형님 노래는 현우 PD가 2부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카도님께서 6주년이라고요? 으아, 깜짝 놀랐어요. TBS 암디 파이팅입니다. 삶이란 이런 건가 봐요. 과정을 위한 애씀으로 쓰러지지만 않으면 좋은 거겠죠? 아이휴. 그래도 날이 좋으니 모든 게 좋다 하면서 살자고요.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또. 제임스 킴님께서 방송 6주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님께서는요, 벌써 6년? 이야.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러는 동안 이젠 매끄럽고 부드러운 진행, 원숙한 운영의 베테랑이 된 함디 축하하고 오래오래 진행 부탁드립니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진행이 아니라, 막 나가자는 거죠. 예, 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또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아, 심진영님께서 유튜브로 생방송한다길래 TBS 시민의 방송 채널로 갔더니 안 보였습니다. 아, 어디로 가야 하나 했더니 아, TBS 띄고 FM 이 채널로 이사 갔군요. 오랜만에 듣고 봅니다.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TBS 띄고 FM 이 유튜브 채널이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TBS가 시민의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TBS FM 방송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TBS FM 유튜브 채널로 와주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또 함께 출연할 멋질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아유. 4636님께서 안녕하십니까? 가을 과일들을 보면요. 유난히 붉은 과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볕과 서늘한 공기를 만나면서 조금씩 붉어지고 단맛도 쌓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날만 지나온 건 아니죠. 포근했던 날도 있었고 유난히 서늘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이번 한 주도 좋은 빛깔로 깊은 맛으로 익어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드림. 다양한 변화, 희로애락을 겪어야 뭔가가 익어지고 있죠? 1부 끝곡입니다. 김민기 새벽길.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못다한 노래.
7: 네. 함춘호 기타입니다.
6: 아, 진짜요. 예.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요.

0: 끝을 못 치겠네요.
1: 야, 2021년 9월 13일 함춘호에서도 이콘에 출연하셨었죠? 양현누님, 예. 저와 함께 라이브로 못다한 노래. 지금 이 시간 옆 동네에서 지금 방송하고 계실 텐데 듣고 계실까? 524님께서 와, 희은 언니 와주셨군요. 콘서트도 6주년도 짱짱.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아, 참 따뜻한 누님이세요. 4397님께서 희은 언니 노래는 다 좋아요. 언니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니 가슴 따뜻해져요.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따뜻하네요. 루키887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김처복만이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준호 형님, 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쭉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아까 현우 PD가 글을 쓰는데 그 6주년을 60몇 년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 오, 순간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야? 60년 과한거 아니야? 응? 10년, 20년 정도만 쭉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자, 오늘의 함 퀴즈는 어떤 걸 준비했을까 볼까요? 우리 살림도 부족한데 종이를 많이 써. 그냥 한 장에 뭐 사지? 자, 함 퀴즈, 오늘 퀴즈는요, 6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함춘의 폭성 6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좋은 음악도 듣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자, 여기서 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의 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2020년 10월 11일 함춘의 폭송 첫 방송에서 첫 곡으로 이분의 노래 행복의 나라로 창문을 열어라 첫 선곡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한국 폭락의 새 장을 연 분이죠. 대표곡으로는 물 좀 주소, 이거 있죠. 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노래 하실 때마다.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함춘의 폭송 3부가 시작될 때마다 함춘호 씨 기타는요? 프로그램 로고에서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한대수냐, 2번 임영웅이냐. 자, 여러분들 찍으시죠. 영웅이면 어떻고 대수 형님은 어떻습니까? 축제인데요, 축제.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요, 두 곡 이제 영상으로 나가진 않죠. 야, 클립으로 저희가 함께 출연했던 함춘호의 수다에 출연했던 두 분의 두 팀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아, 유튜브로 검색하면 영상도 나오거든요.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정선, 함춘호가 함께한 외로운 사람들. 이 형님은 2021년 7월 7일 출연분입니다. 그리고요, 2021년 7월 19일 출연했던 팀입니다. 프레스텔라. 함춘호와 프레스텔라가 함께한 야상곡 두 곡 출발합니다. 아, 누구 맞히냐예요. 물 좀 줘서. 이분 누굴까요? 1번 한대수일까요? 2번 임영웅일까요? 기다리는 동안 음악 나갑니다.

야, 이때 생각납니다. 프리스텔라 출연했을 때는 이 문자 창에 남미 쪽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엄청나게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우리 정선 형님은 이때 출연하실 때 약간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리를 좀 힘들게 움직이면서 오셨는데, 아, 점심을 또 출연 조건이 맛있는 점심 먹는 거였습니다. 야, 근데 죄송했어요. 그때 오셨는데 이제 음식 드시러 좀 걸어야 했거든요. 그런 기억도 나고요. 두루두루 많은 기억들이 나는 6주년의 추억들,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좀 주소. 대수형님이에요. 1번 한대수였습니다. 첫 방송에서 오프닝 멘트를 하고 한대수 선배님의 행복의 나라로가 나가는 동안 어떤 말로 인사를 드릴까 머릿속으로 단어를 고르고 골랐던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6년 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죠. 머릿속으로 단어를 고르고 고르느라 1시간짜리가 4시간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그동안 저희 함천의 폭송에 감사하게 정말 많은 분들 다녀오셨어요. 오늘 정답인 한대수 형님을 비롯해서 송창식 형님, 배철수 형님, 이정희 형님, 아, 그리고 제 짝꿍 하석희 형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떠오르고요. 그리고 멋진 라이브로 이 시간 채우셨던 포크너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 포크너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는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돌아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음악 방송 중에 이런 새로운 신예들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없어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만들 그런 방송들 있죠. 뭐, N번부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신인들. 그래서 뭐, 우리들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방송 외에는 그래도 준 프로들이 나올 수 있는 코너가 많지 않아요. 특히 라디오는 없죠, 거의.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요. 저도 귀가 아주 호강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대중음악, 특히 포크음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음악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한번 나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손꼽히는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에선지는 몰라도 계속 이 코너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에이, 그래요. 우리 포크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함춘의 폭송이 더 깊은 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모든 분께, 모든 분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깜빡깜빡 난리 났어. 미안해. 자, 선물

드릴 분들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시간상. 자, 다들 축하드립니다. 먼저 1387님 정답 1번입니다. 영원하라. 이 방송 60년을 향해서 파이팅.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한 20년만 잘 가봅시다. 좀 아쉬운데 20년은? 한 30년 가보지 뭐. 다 축하드립니다. 7417님 여고 시절에요. 한대수님 노래 듣고 오 우리나라 이런 분도 계심?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는 어느 날 여고 시절 이분 누구시더라? 이분 노래인 줄 알았어. 여고 시절에 한대수님. 갑자기 여고 시절도 듣고 싶기도 하고. 자,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1534님 1번 한대수 커피 좀 주소. 저희가 커피는 없습니다. 커피는 저희가 이게 군 PX에서 나온 커피예요. 이게 이군 PX에서 나온 커피를 지금 싸게 저희가 귀하게 마시고 있거든요. 싸지만 귀합니다. 함부로 먹을 수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아니거든요. 예, 여기 있고요. 아, 이건 제가 마시고 다른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이수미님이시구나. 이수미 선배님 어느 날 여고 시절.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그래요. 6313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 한대수라고 하네요. 전잘 모르는데 옆자궁이 얘기합니다. 포크숑 6주년 축하합니다. 아, 잠시 후 2부 마치고 3부 시작될 때 이분 목소리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야? 이러실 거예요. 예, 한번더 축하드리겠습니다. 3645님, 1번 한대수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요. 물좀 주소에서 생각이 났어요. 야, 1387, 7417, 1534, 6313, 4681, 그리고 3645. 이 여섯 분은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죠? 자, 선물 제대로 배송 안 되면 다 저에게로 옵니다. 2부 끝곡입니다. 함춘호, 장필순 함께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라이브예요. 이 음원은 2021년 5월 10일 함춘호의 수다 출연했던 장필순과 함께한 음원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사이는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고요.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부근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사이 서행합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 단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6주년을 기념하는 월요일의 한플리. 지난 6년간 우리 사이를 이어준 가장 따뜻한 고백 같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싱어송라이터죠. 캐롤 킹의 1971년에 발표한 불후의 명작 You've Got a Friend 준비했습니다. 캐롤 킹의 대표 명반 테이프트리에 실려 그래미 어워드를 휩쓸고 제임스 테일러의 목소리로도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반세기가 넘도록 전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우정의 찬가로 기억되는 곡이죠. 아, 기타를 정말 거의 제 생에 거의 대부분을 품고 살아온 제게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화려한 기교 없이도 통기타와 피아노가 소박하게 맞물리며 건네는 울림은 마치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 내 이름을 불러 내가 곁으로 달려갈게 그리고 가만히 어깨를 도닥여주는 진심 어린 위로 그 자체거든요. 어둡고 시린 계절을 지날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오래된 친구처럼 함춘의 폭성도 지난 6년 그래왔듯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침 길목에서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있겠습니다. 6주년에 고마운 마음을 듬뿍 담아 띄웁니다. 캐롤킹 You've Got a Friend.

한준의 복성 한풀이 시간에 함께 본 곡이었습니다. 캐롤 킹, You've Got a Friend. 아,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곡입니다. 아, 푸른돈님께서 지쳐 쓰러져 위로의 손길이 필요할 때, 세상 일이 엉망일 때 나를 불러줘. 시린 겨울도, 가뭄 봄도, 폭풍 치는 여름도 지나 이 가을에 너의 곁에 있을 테니. 오, 멋진 글이네요. 책과콩나무님, 안녕하세요, 함디. 벌써 6주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초창기부터 들어왔기에, 아, 이게 벌써 6년이 지났나 싶었는데, 첫째가 고1 때 기숙사로 데리러 가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대학교 2학년이니 맞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5년이잖아 그러실 텐데 재수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재수 고생하셨어요. 전에는 문자로 보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듣는 중이라 여기로 축하 인사 보냅니다. 앞으로도 쭉 좋은 음악 들려주십시오. 저의 힐링 시간이 영원하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40님께서 한대수님 잘 계시죠? 예, 지난 가을에 뵀을 땐 청년이셨습니다. 건강하실 거예요.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목소리 듣죠? 한대수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0: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죠? 그래서 더 설레고 더 기다려집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실 때만 문을 여는 스페셜 초대석. 좋아요. 뮤지컬.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그 중에서 또 오늘은 뮤지컬 브람스. 브람스 중에 누구냐? 주인공이에요. 태호 씨, 김찰리 씨 모셨거든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먼저 나눌까요? 제 옆에.
2: 네. 아, 안녕하세요.
0: 아, 잘못했네. 목소리가 너무 좋네.
2: 아이고.
0: 잘못했네. 이쪽부터 할게요. 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여긴 더 좋네. 아. 인사하는데.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배우 김찰리라고 합니다.
0: 찰리?
2: 네.
0: 본명이에요?
2: 활동명이고요. 놀랍게도 한자 이름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무슨 뜻이에요?
2: 그 편지 찰자에 이로울 리자를 써서 좋은 뜻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0: 찰이 편지 찰자예요?
2: 네. 서찰 보내다 할 때.
0: 야, 이 사람이 배워야 된다니까. 차로 뭐 이제 서찰이랄까 알겠네. 네. 이야, 태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1: 네, 저도 형한테 형 그러면은 찰리라는 이름은 그럼 영어 이름인 거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네, 한자 이름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2: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0: 그래요?
2: 저도 장명소에서 이제 활동명을 받은 건데 그 장명소 이제 선생님께서 서찰할 때 찰자를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찰리가 됐습니다.
0: 와, 그 두 개의 의미가 있군요. 영어 네. 이름으로 되고 한문으로 쓰고.
2: 맞습니다.
0: 한글 성함은?
2: 본명은 김석주입니다.
0: 오, 본명도 멋지네.
1: 예쁘죠.
0: 도대체 넌 부족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대단하게 많습니다. 아. 야, 두 분이 어우 30대 초반이에요.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30대는 어떤 에너지인지 지금 유튜브에서 TBS 한칸 뜨시고 FM 검색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태호 씨 그리고 김찰리 씨 두 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두 분께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에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니 두 분, 아니 무슨 천사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선물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1: 네, 아무래도 오늘 또 6주년이시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한 좀 작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좀 저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0: 그래요? 관람 티켓

0: 맞습니다. 맞죠?
1: 맞습니다.
0: 또그세 분께 두 장씩
1: 총 여섯
0: 드립니다.
1: 장.
0: 네, 총 여섯 장.
1: 제가 봤더니 극장이
0: 네.
1: KTN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2: 네,
1: 그래서 하잖아요.
2: 네네.
1: 여기 이렇게 객석이 많지 않잖아.
0: 거기가 한 400.
2: 네, 아마 한 4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니, 제작자 망해. 이렇게 막 표를 뿌리면은.
0: 아닙니다. 또 소중한 자리를 또 채워주시면 감사하니까.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오늘 이 티켓은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이고. 자, 두 분 출연 중인 뮤지컬 브람스 공연 티켓을, 관람 티켓을요, 세 분께 두 장씩 드린다고 합니다. 공연 신청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오. 율구네님께서, 오, 선물. 이분 눈이 휙 하는 게 보여지는데. 그 태호림님께서, 이야, 센스 봐라. 사리팔님께서, 두 분 오시니까 보이는 라디오가 훤해진 기분이네요. 라고 하시면 전 어떻게 되나요? 미안해요. 아이 뭐 아유. 조명 좀 밝게 해달라니까 맨날 이렇게 컴컴하게 해가지고 아유 그래요 아주 밝아요 밝은 에너지 두 분이에요 보통 브람스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텐데요
0: 네.
1: 일단 브람스라는 그 아티스트 음악가
0: 네.
1: 아 정말 대단한 음악가잖아요
2: 그렇죠 네.
1: 제과 콩남님께서 안녕하세요 태호님 저 여름에 걸프렌드 특혜 받아서 딸과 같이 다녀왔어요. 아, 태호님 보니 더 반갑습니다. 당시 공연 너무 잘 보고 왔다고.
0: 아, 정말요?
1: 브람스
0: 감사합니다.
1: 공연도 많이 많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칭어겐 37호 가수로 나왔다고 오늘은 뮤지컬 브람스를. 야, 이게 매번 탈바꿈을 하네. 자,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5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 예정되어 있죠?
0: 맞습니다.
1: 네,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브람스라는 음악가를, 뭐, 그분의 성함은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은 클래식은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흐르는 음악에 대해서,
0: 네.
1: 어느 결이다라는 알고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뮤지컬.
1: 태우 씨가.
0: 네. 네. 뮤지컬 브람스는요, 천재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을 만나서 사랑과 예술가의 고뇌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1: 이야, 브람스 대단한데 슈만님이 나오십니다.
0: 맞습니다.
1: 이분은 가곡이 끝내주시는 분들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야기가 있는 거를 극화시킨 걸까요? 아니면은
2: 어느 정도 그 실제로 이제
1: 사실에
2: 기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이제 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극적인 상상력이 좀 가미된
1: 가상 인물이구나.
2: 실존했지만 아마도 활동 시기가 이제 요하네스 브람스랑 슈만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진 않아요. 근데 이제
1: 그러네요.
2: 저희 작품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어린 역할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1: 그래요?
2: 네네.
1: 그러면 태우 씨는 극 중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브람스라는
1: 주인공이네?
0: 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 그럼 찰리 씨는?
2: 저는 이제 막스 클링거라는 화가 역할을 맡고 있고요. 클링거.
1: 클링거?
2: 네. 실존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브람스의 팬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화가로서 이제 브람스를 동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팬의 입장으로
1: 뮤지컬이니까 노래가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느 분이나 속 넘버가 많아요.
0: 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데.
2: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1: 그래요?
2: 태호 씨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1: 찰 배우님께서 김찰리 배우님과 태호 배우님 덕분에 브람스 공연 재밌게 보고 있어요. 늘 좋은 공연 보이셔서 감사해요 하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4665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마음을 그림에 담는 엉뚱하고 순수한 화가, 막스 클링거. 이게 발음이 약간 독일 계열 같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2: 어, 맞습니다.
1: 맞아요?
2: 맞습니다.
1: 오, 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노래. 오스트리아고 독일하고. 첼리 배우님 막스 꼭 보러 오시라고. 관계자시구나. 아, 민주님께서 아, 찰 막스 아주 귀염둥이 짱팬이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근데 5950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브람스 뮤지컬을 볼 때 어떤 점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너무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2: 그 저희 작품은 이제 아무래도 브람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슈만과 클라라의 그 삼각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람스가 슈만의 제자이자 동시에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와의 어떤 또 음악적 동경의 대상이자 약간의 어떤 사랑의 감정도
0: 좋다는군요.
2: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유부녀와 젊은 또 유망한 음악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1: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2: 있습니다.
0: 담겨 있습니다.
2: 있습니다.
1: 그래요? 막스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죠?
2: 저는 이제 그 브람스의 팬으로 등장을 해서 이 브람스가 이 본인의 어떤 슬픔과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 용기를 주고 뭔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막스 저 그 클라라 슈만하고의 뭔가 그런 과정에서 아픔을 많이 겪나 봐요. 브람스가.
0: 네, 아무래도 그렇죠. 또 음악가로서 본인이 어떻게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는데 그걸 막스가 그림으로서 이렇게 그려주고 또 막스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서 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 아니 우리 찰막님은 실제로 그림을 좀 그리시나요?
2: 실제로는 정말 못 그리고요. 어렸을 때 그냥 누구나 하는 정도의 미술학원 다니는 정도밖에는 전혀 그림을 그립니다.
1: 좋습니다. 5620님께서 두 분 어제 공연 같이 하셨다고.
0: 네, 맞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애드립들은 찰리 배우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던지는 걸까요?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요. 애드립 부분이 나와요?
2: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관객분들을 많이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주 보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좀 살아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1: 애드리브가 있어요?
2: 조금씩 합니다.
1: 네. 보통 그 애드리브는 대사를 까먹었을 때 하잖아. 그게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2: 저는 근데 대사를 기반해서 조금씩 덧붙이는 식으로.
1: 아, 연출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2: 아, 연출님께서 열어주신 부분이라.
1: 아, 그래요? 예. 아, 저기, 찰막, 당신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2: 약간 이제,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고, 이렇게 연출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1: 공연, 총 러닝 타임은 얼마나 돼요?
0: 90분에서 한 100분 정도. 100분 정도? 됩니다. 네.
1: 대사의 양은 맞나요?
0: 굉장히 많습니다. 아,
1: 그럼 늘 그 대사를 입에 이렇게 늘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대사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0: 네.
1: 혹시 그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저도 아무래도 음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가수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게 하는 대사인데요. 내가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 말들이 물론 제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나가야 될지 항상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브람스의 그 대사가 굉장히 나의 입장에서 그냥 나라는 사람, 나라는 가수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되게 공감되는 말이더라고요. 네.
1: 자기만의 또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PD가 곡 하나 듣자고 하는데 그냥 4부 시작곡으로 듣죠, 뭐. 안 된대요. 예. 3부 끝곡으로 뮤지컬 넘버를 하나 부탁한다고.
0: 네.
1: 태우 씨 개인 솔로곡.
0: 네.
1: 콕 집어서 말해. 라는 네. 곡이 있거든요. 곡 설명.
0: 네. 이 곡은 제.
1: 아니야. 곡을 듣고 나서 얘기할까?
0: 좋습니다.
1: 그래야 곡을 좀 들을 것 같습니다.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함춘의 복성 스페셜 초대석 태호, 김찰리 두 분 모시고 브람스 출연하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3부 끝곡으로 콕 집어서 말해. 무슨 곡이에요?
7: 아, 네.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서로 뭔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뭔가 재지 말고 정말 그냥 콕 집어서 나 좋아한다고 말해라. 고백 그냥 자신 있게 말해라라고 얘기하는.
6: 너무 상큼한데. 아니 따로 초대해야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노래를 틀면 아깝잖아요. 오류기구님께서 브람스 최고라고 꼭 집어서 말해라. 그 싱어게인?
7: 네.
6: 37호 가수?
7: 네, 맞습니다.
6: 근데 이 곡은 언제 발표한 노래예요?
7: 이 곡은 가장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거의 한 딱 1년 정도 됐는데, 네, 마지막 제 싱글 앨범입니다.
6: 마지막 싱글 앨범이라면 이제 앞으로 앨범 안 낸다는 얘기일까요?
7: 아니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낸 지금 최근에.
6: 제일 최근에 낸 앨범?
7: 네네.
6: 깜짝 놀랐네. 벌써 은퇴하신 아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 프로그램은요. 브람스 뮤지컬 브람스의 출연, 주연 맡고 계신 태호 김찰리. 태호 씨가 그 브람스 역할이고요.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6: 그리고
8: 막스 클링거입니다.
6: 막스, 이게 독일 이름이 아니었죠. 김찰리 씨가 아주 감초 역할인 거죠? 그래서
8: 맞습니다.
6: 막스 클링거. 야, 자, 공연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연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그냥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무튼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중에서 그래도 그중에 좀 정성이 담기면 좋겠죠.
7: 네,
6: 그렇죠.
7: 응원 많이 해주세요.
6: 이야, 특히 저는 이 드라마가 잘 되길 원하는 일인 중 하나인데요. 연출가 제작자 성함이 저랑 같은 영어로 H를 쓰더라고요.
7: 네.
6: 영어로 아마 H로 시작할걸? 이분도? 아,
7: 맞습니다.
6: 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468님께서 어제 낮에 친구랑 같이 태호 배우님과 찰리 배우님 공연을 보고 왔어요. 공연도 너무 재밌는 시간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배우님들 뵈니까 어제 감정이 생각나서 즐거워지네요.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6: 아, 서훈님은 누구실까? 함디, 우리 찰리 배우 기타 엄청 잘 치세요.
7: 아, 맞아요.
8: 아유, 아니요, 아니요.
6: 기타.
8: 아, 큰일 납니다. 지금 전설 분께서 옆에 계신데.
6: 야, 그 찰리 배우님은 그 기타를 잘 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서 기타로 이렇게 뭘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8: 사실 이제 태호 씨랑 지금 제가 작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6: 그래요?
8: 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두 번을 같이 했던 작품이 6시 퇴근이라는 이제 락 뮤지컬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기타 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6: 6시 퇴근 하나요?
8: 퇴근을 못해서. 퇴근하고 싶어서 6시 퇴근입니다.
6: 요즘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냥 6시 되면 그냥 가운 던져버리고 확 그냥 퇴근하던데.
7: 그러니까요.
6: 오류기용님께서 태호 배우님, 찰리 배우님 이번 공연 포함해서 네 번째 작품, 네 번째 작품이잖아요.
7: 네.
8: 네.
6: 배역 간의 서로의 관계가 엄청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런가 작품 중에 서로의 관계가 좀 이번 작품만 좀 달랐나 봐요.
7: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락뮤지컬 6시 퇴근에서는 상사로 나오세요. 저는 비정규직 사원이고 대리님으로 또 팀장님으로 또 이렇게 나오시고.
6: 아, 그럼 갑질하시나 보다.
7: 거기서는 되게 막 무서운 상사로.
6: 그럼 6시 퇴근을 못하는구나.
7: 네. 아,
8: 대신에 저도 안 합니다.
6: 오, 더 나빠.
7: 못 가요. 도망가지 못하고.
6: 오, 더 나빠. 오, 진짜 나빠. 네.
7: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친구로 나왔어요.
6: 그래요. 네.
7: 그러다 이번에는 또 이제 팬이자 아티스트로 나오고.
6: 자, 브람스 공연이 9월 며칠부터 시작했어요?
8: 19일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6: 9월 19일. 네. 9월 19일. 그리고 10월 25일까지 하죠?
8: 네.
6: 무려 한 달 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 야, 체력이 대단할 텐데, 이게 한 배역을 뭐라 그러나요? 더블, 트리플 하잖아요?
8: 네네.
6: 보통, 지금 요번에는 배우들이 더블로 가나요? 아니면은 좀.
8: 더블로. 맞습니다. 더블 캐스팅입니다.
6: 더블 캐스팅.
8: 네.
7: 브람스만 트리플이고, 나머지 다 더블이십니다.
6: 아, 브람스는 왜 트리플이야?
8: 아무래도 이제 브람스 친구들이, 노래를 더 많이 부르니까
6: 목이 망가지는구나.
8: 아까 이제 컨디션을 또 위해서라도 뭐 트리플 캐스팅인 것 같아요.
6: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고소하지 않아요?
8: 근데 또 너무 또 얄밉게 세 분 다 너무 노래를 잘해서.
6: 그렇죠. 네. 자, 더블 트리플은 어떤 분이 하시는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4665님께서 오늘 브람스 넘버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7: 들을 수 있습니다.
8: 그렇죠? 들을 수 있습니다.
6: 자, 그래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브람스 넘버 1이에요. 이 곡이 넘버 곡이 뭐지? 브람스의 넘버라는 거지?
7: 네.
6: 아, 송 넘버 중에 하나라는 거죠?
8: 네네, 네. 맞습니다.
6: 아, 태호. 그 길의 시작. 왜 자기만 해? 아, 많다 그랬지? 아, 알겠습니다. 이거 라이브로?
7: 네.
6: 아, 이 곡은 어떤 씬에 딱 나오나요?
7: 이 곡은 음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직은 좀 어리숙한 브람스가 음악을 배우고자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순간에 부르는 넘버입니다.
6: 궁금해요. 음악 구성. 처음에 듣도록 하죠.
7: 네.
6: 자, 준비하시고요. 쓰시고. 어떻게 그 다른 역할, 같은 역할을 이제 다른 분이 하시잖아요.
8: 네네네.
6: 그때 이제 그분들의 연기를 보실 거 아니야.
8: 아, 그렇죠.
6: 어때요, 어때 느낌?
8: 사실은 이제 되게 도움받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6: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8: 아,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주로 근데 좀 좋은 점들을 많이.
6: 그렇게 되겠죠.
8: 네, 보게 예. 되는 것 같아요.
6: 아, 자, 1156님께서 그 길의 시작 너무 좋아요. 유유 태호 라이브 듣는 오전 시간 최고다. 태호 노래만 맨날 듣고 싶다. 매일 오셔야겠네요. 브람스 태호. 자, 그 길의 시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이 아침에 정말 미안해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 시키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걸 또 하는 네. 우리 태호도 제정신은 아니네. 어, 근데 아침에
1: 네.
0: 소리가 잘 나네요.
1: 아유, 아유. 계속 공연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아침에 하는 것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와.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하나를 더 신청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뭐냐면요. 데포르마숑이라는 곡이 있나 봐요.
1: 맞습니다.
0: 신청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이거는 무슨 곡일까요?
2: 테포르마숑은 이제
0: 아 그렇게 테포르마숑이구나. 미안해요.
2: 막스 클링거가 브람스를 이제 처음 만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0: 어? 그러면 우리 찰리 씨가 부르는 거?
2: 예, 저랑
0: 둘이 같이.
2: 같이.
0: 와, 그렇구나. 아까 연습하셨던 곡 그거.
2: 어, 예, 맞습니다.
0: 오. 태호림님께서 이렇게 잘해야지. 테포르마숑 신청합니다. 찰베베님께서도 테포르마숑도 듣고 싶어요. 유유유유. 1156님도 테포르마숑 너무 듣고 싶습니다. 어우, 아까 들었는데 좋던데.
2: 어우, 감사합니다.
0: 이 곡은 이제 서로 주고받나요? 아니면은?
2: 초반에 네. 이제 제가 조금 부르다가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 이제 주고받고. 그런 구조입니다.
0: 와, 잠깐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0: 자리 한번 잡으시고요.
2: 네.
0: 와, 오늘 뭐 문자 정말 많은 분들 보내주십니다. 오, 이 뮤지컬이 창작 뮤지컬인 거죠?
1: 맞습니다.
0: 오, 창작 뮤지컬 이 얘기도 듣고 싶어요. 지금 초연 이후 뭔가 새롭게 다듬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음악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태호, 김찰리 함께하는 발음 잘해야 되죠. 테포르마숑 맞나요?
2: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 먼저 박수 치겠습니다.
3: 이 그림은요.

0: 이 무슨 뜻이에요? 데포르마숑이? 혹시 뜻은 알고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1: 데포르마숑이 미술 용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0: 오.
1: 이제 어떠한 그 형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대로 약간 추상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 기법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건 관심 없고요.
1: 네.
0: 두 분 노래를 다음부터 이렇게 마주보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편합니다. 아니, 서로 벽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WFE989님께서 두 분 너무 귀여워요. 아니, 그럴 일이야, 이게? 나를 중간에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하네. COCO. 이렇게. 아, 글씨로 이렇게 또 뭔가 이모지가 만들어지네요. 크, 이 시간에 데포르마숑이라는 너무 좋다. 유, 이렇게 하셨고요. 서훈님께서 잘한다. 3983님께서 야, 지금부터 기호강 너무 잘하고 있네요. 이런 옷은 누려도 되는 거죠? 이 가을 아침에 너무 멋진 기분이네요 하셨어요. 정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나 봐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앱과톡사이님께서 이런 고급진 뮤지컬을 라이브로 듣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0: 그리고 468님께서 두 분께 질문을 하나 주셨거든요.
1: 네. 오, 네.
0: 이 그걸 하다 보면은 늘상 이 본인이 무대에 서기 때문에 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2: 네.
0: 근데 이제 극 중에 아, 이 장면 나도 관객 서서 팍 보고 싶다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우리 태호 씨부터.
2: 저는 그 브람스가 막스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클라라를 찾아가서 막 마지막에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는 장면이
0: 아니,
2: 있습니다.
0: 그림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2: 네.
0: 아니면 거기는 지혜가 담긴 책인가?
2: 거기에 제그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를 또 막스가 그 멋있게 그려주니까 그 그림에 담겨 있는 뜻과 의미와 그런 것들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클라라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라를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일 이
0: 하이라이트에서
2: 작품의 마지막
0: 그거 보고
2: 하이라이트
0: 싶어요?
2: 장면인데 그거를 한번 봐보고 싶어요.
0: 그때
2: 가장
0: 무대에 출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0: 그래요? 찰리 씨는 어떤 장면 보고 싶어요?
1: 저는 사실은 이제 극 중에 등장인물 3명 중에 브람스랑밖에 연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머지 3명의 인물이 무대에서 멋지게 등장하는 순간이 있어요. 약간 움직임처럼 이렇게 약간의 안무 같이 등장하는
0: 그래요.
1: 슈만의 어떤 그 악몽 같은 거를 표현한 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씬에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하면서도 그씬 되게 멋있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0: 네, 그렇군요. 작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이 초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초연 때도 하셨나요? 초연 때는?
2: 아니요, 저희가 초연 때는 함께 하진
0: 아,
2: 않았고, 네.
0: 초연 때두분다 함께 하시진 않았어요?
1: 네,
0: 네.
1: 저희는 재연 때부터.
0: 아, 그렇구나. 초연 때하고 지금하고는 뭔가 바뀌었겠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음악적으로 좀 대본도.
1: 일단 음악이 대폭 수정됐고요. 그리고 대본도 많이 이제 수정이 됐는데, 그 전의 작품이 이제 저희도 사실은 뭐 직접 참여를 하진 않아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 작품으로 오면서 조금 더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함께 해주시는 배우분들, 뭐,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
2: 일단, 브람스 역할로는
0: 트리플?
2: 오승윤, 네, 맞습니다. 오승윤 배우님과 또 홍주찬 배우가 또 함께 하고요.
0: 클린건.
1: 클린거는 이제 저랑 이제 함께 김다면 배우라고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또
0: 그래요.
1: 몇번 작품을 같이 했던 친구가 또 같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0: 또 다른 분들도 좀 말씀해
2: 네.
0: 주시죠.
2: 또 슈만 역할에는 또 박진우 배우님과 이시광 배우님, 또 클라라 역할에는 또 조은샘 배우님과 조승희 배우님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이 슈만 부부가 궁금하네. 어? 네, 서원님께서 찰리 배우님 라디오 처음 맞으신가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신다고. 짱짱.
1: 처음입니다.
0: 그래요?
2: 찰리 형이 라디오 출연이 꿈이었대요. 근데
0: 그래요.
2: 오늘 첫 라디오라고 합니다.
0: 재밌나요?
1: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행복해요.
1: 네.
0: 이야, 옆방 비었나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공연에 당첨되신 분, 세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다 선물로 할게요.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먼저 5252님 축하드립니다. 암춘호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 포천 공연 설레는 마음 간절하네요. 아, 오시는군요. 브람스 공연은 첫사랑 연인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유유. 야,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내가. 5252님 첫사랑은 누구신가? 가야 되는데. 가서, 누구시지? 524님 축하드립니다. 저요, 저요! 가고 싶어요. 동생이 19일 생일인데 같이 가고 싶어요.
2: 와.
0: 받으면 정말 행복이겠어요.
1: 보러 오세요.
0: 자, 그리고, 한분 더, 8871님까지 세 분께 티켓 두 장을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제작사에서 따로 연락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이세 분은 문자로 연락처 주셔 보내주셔야 합니다. 문자로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아, 이게 진짜. 오늘 방송 재밌었습니까?
1: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0: 자,
2: 너무
0: 언제 하는지 방송 한번 홍보 더 해주시죠. 공연.
2: 아, 저희가 지금 KTNG 성상마당 대치 아트홀에서 9월 19일부터 시작했고요.
0: 네.
2: 이제 10월 25일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0: 그러니까.
2: 2주 남았어요.
0: 지금 한참 물 올랐을 때 아니야?
2: 그렇습니다.
0: 아, 이제 뭐, 그, 시간이 흐른 만큼 연기도 익숙해졌겠고, 배우들끼리도 호흡도 너무 잘 맞겠고,
1: 네,
0: 이제 뭐
1: 맞습니다.
0: 눈탁 눈빛만 맞춰도 무슨 건지 알겠죠? 아유, 이른 아침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라이브 시켜서 너무 밉죠?
1: 아닙니다. 너무 영광이죠.
0: 라이브 해주셔야 돼요.
1: 네. 그리고 6주년 너무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가 찰리 씨의 안녕이란 곡을 좀 함께 낼 건데요. 어떤 곡이에요?
2: 제가 21년도에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
0: 너
2: 네,
0: 먹보.
2: 나왔었어요. 그때 운이 좋게 최후의 1인이 되면서 이제 싱글 앨범을 이제 내주셨는데 그때 나왔던 음원입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뮤지컬 브람스에서 브람스 역할을 맡고 있는 태호 씨.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막스 클링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김찰리 씨. 와, 많은 팬분들 사랑해 주실 거예요. 너무 좋네요.
2: 감사합니다.
0: 예. 자,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이란 곡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언제나 못 너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습니다. 안녕.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0: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0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3: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2: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3: 아휴,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2: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3: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2: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3: 무슨?
2: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한남 방면으로 염창나들목 주변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 성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4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 여파로 뒤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는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은리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의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의정부 방면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만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으로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또 팔탄분기점 부근 정체입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서울시가 12구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곳곳의 인파 밀집도와 유동시간, 통행량을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하고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환승 거점과 공공휴식공간, 문화관광지, 상업밀집지역 등 다양한 곳에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몰리는 유동인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데이터화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을 등록한 후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0: 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400여 건으로 전체 거래 8만 3,700여 건의 7.66%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핵심 재건축 단지가 있거나 강남권,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은 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통해 고의적 시세 조작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 누적 등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37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2025년 173조 6,500억 원에서 2030년 37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LH는 2025년 말 기준 영업 손실 6,413억 원, 당기 순손실 9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LH는 그동안 임대 손실을 개발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하면서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보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최근 4년 반 동안 4만 7천 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게시물 삭제, 수정에 그치고 제재금 부과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 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 7천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3천 건, 70.9%는 게시물 삭제, 수정 등 시정 조치만 이뤄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늦은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7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0: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0: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산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지점 뒤로 마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이촌동 주변 서인경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속도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 되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내촌 부근 고장난 승용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멀리 신탄진 부근 2, 3차로에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짧은 연휴가 끝나고 불과 3일 만인데요. 익숙했던 거리의 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행잎은 한층 더 노래졌고 단풍잎 끝에는 붉은 기운이 번졌고요. 감나무 가지에는 주황빛 감이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이름을 잘 모르는 나무들도 하루하루 자기만의 색으로 가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걷는 속도도 조금 늦추고 시선도 조금 더 넓혀서 다녀야겠습니다. 지금 한눈 팔면 길가에 코스모스를 놓치고 어느새 낙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여러분도 바쁜 걸음 사이에서도 눈앞에 있는 계절을 한 번 더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난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2달러대로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원유 생산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인데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물론 물류비와 생산비까지 올라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당분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과 쿠팡이츠의 대규모 전산장애와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장애로 배달 주문과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자정 무렵부터 2시간 넘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쿠팡이츠의 배달 주문이 중단됐는데요. 단체들은 영업 손실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광고비 환불 등 종합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음식점주에게는 취소된 주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기보다 필요한 만큼 사 먹거나 절인 배추와 양념을 이용해 간편하게 김장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김치를 담근다는 응답은 62.3%로 줄어든 반면 포장김치를 구매한다는 응답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형마트에서도 1kg 이하 소용량 포장김치 매출이 증가했고 절인 배추와 김치 양념을 묶은 간편 상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담가 보관하던 김장 문화가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간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의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0: 네, 어떻게 두 분은 연휴 잘 보내셨나요?
2: 네.
1: 잘 보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보낸 걸로 뭐 하셨는지 묻진 않겠습니다.
1: 네. 집에만 있었습니다.
0: 네.
2: 저는 밖에만 있었습니다.
0: 아주 상반되는 두 분과 자 오늘의 출동지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으로 가볼 건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효자로 소문난 1세대 실손보험. 이것만 믿어도 될까입니다. 1세대 실손은 보장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보험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큰 병에 걸렸을 때 생각지 못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짚어보고 내 실손의 통원 한도와 부족한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실손보험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세대 실손보험은 뭐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빈틈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이고요. 용인에서 남편과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0년 가까이 유지한 1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가입할 때부터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좋은 보험이라는 말이 들어서 보험료가 올라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갱신 안내를 받고 또 오르는 거냐며 남편과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1: 여보, 실손보험료 또 올랐어? 이 돈이면 멸치가 몇 박스야? 주변에 우리처럼 많이 내는

0: 생명보험증권을 꺼내봤지만 제 보험은 통원은 얼마까지 되는지 큰 병에 걸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20년 가까이 좋은 보험이라는 말만 믿었는데 제 1세대 실손 정말 이거 하나만 믿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들? 이렇게 오래된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이것만 믿고 계셨던 거잖아요. 자,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1: 처음에는 본인 보험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통원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루에 얼마까지 나오는지 여쭤봤더니 그건 잘 점점점점 네, 그리고 병원 대신에 저희 거 100% 나와요.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장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신 상황이었어요.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도 통원 한도나 보장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이렇게 100% 나온다 이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도 실제로 통원 한도가 따로 있었나요?
2: 네, 실제로 증권을 확인해보니 입원 의료비는 수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지만 통원은 하루에 20만 원이 한도였는데요. 사연자분도 그걸 처음 아시고 그럼 입원 안 하고 치료받으면 20만 원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하고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평소 가벼운 통원 치료라면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병으로 고액 치료를 받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실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보험의 통원 한도가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0: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암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통원한다고 해서 그래도 엄청 나올 텐데 자,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20만 원만 나온다면 나머지 18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물론 실제 보험금은 뭐 치료 내용이나 약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네. 사연자분은 그동안에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실손보험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0: 무조건적인 믿음이었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래된 실손보장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치료비를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고 또한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가 얼마인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세대 실손 내용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우리 청취자님이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다고요?
2: 네, 사연자분은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남편분은 조리와 배달을 맡고 계셨고 사연자분은 재료 손질과 손님 응대 그리고 계산까지 맡고 계셨습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분만 아파도 가게 운영이 쉽지 않은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일을 쉬어도 임대료나 생활비 같은 이 고정지출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0: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치료비는 보장해 줄 수 있어도 아파서 일을 못하는 동안 줄어든 수입까지 채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병원을 갔을 때 쓴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하는 것이지 줄어든 매출이라든지 생활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비라는 것들인데요. 네. 뭐 약관에 따라서 진단이 확정이 되면은 진단비는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치료비로 사용을 하시든지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활용의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0: 이렇게 우리 사연자님처럼 내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당장 생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바로 그 진단비가 쏠쏠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실손보험 하나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체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이 하나 더 있었고요. 네. 그 안에 일반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0: 다행이네요.
2: 사연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저도 암보험 있었나요? 라고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험료 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러니까 뭐 뜻밖의 보물찾기 같은 걸 해주신 거네요.
1: 네, 뭐 없다고 생각했던 암진단비가 1,000만 원이 생긴 거니까 너무 다행이죠. 네. 하지만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고려한다라면 사실 충분한 금액은 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할 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더 없는지 살펴봤는데요. 기존 보험에는 항암치료 관련 보장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에

0: 대한 뇌혈관 허혈성 이런 진단비들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진단비는 이제 생활비로 좀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비랑 암 치료비 중에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2: 기존에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암 진단비가 부족하다면 진단비를 먼저 보완을 하고 진단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치료비 보장을 추가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는 암 진단이 확정됐을 때 목돈으로 받고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했을 때 지급되는 보장인데요. 실손보험과는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존 보장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보장을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부족한 부분 채우는 거 너무 좋죠.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하지만 이게 또 보험료 부담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연자분이 내고 계시는 1세대 실손보험이 2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4만 원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지를 원하셨죠.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상당하거든요. 이 금액이. 그렇지만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감당할 여력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올해 11월에 다시 확인해 볼 중요한 제도가 있거든요.
1: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 보험을 점검해야 할때중 하나가 그 어떤 제도가 바뀔 때한 번쯤 점검해 보면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귀쫑긋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11월에 실손보험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초기 실손보험 전환 할인 제도인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그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다음 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다음에 3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대상과 그 세부 조건은 제도가 시행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5세대로 전환을 하면 3년 동안 보험료를 절반이나 할인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오래된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5세대 실손보험을 전환한 뒤에 그 보험료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만 원이던 청취자님이 전환하고 5세대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보험료가 예를 들어 6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할인 기간 동안에 이 6만 원을 3만 원 정도로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실제 보험료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보험료만 보고 또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할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보험료로 올라갈 거고요. 그 보험료에 대한 수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얼마나 저렴해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보장의 내용이나 장기적으로 부담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그 1세대 가입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대상이라서 일부 2세대 가입자도 가입 시기와 조건에 따라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확인이 꼭 필요하고 결국 보험료만 볼게 아니라 내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보장 내용과 장기적인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손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11월 제도 시행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연자분도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신 거죠?
0: 네.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실제 할인 조건과 그리고 보험료를 확인을 하고 기존 실손을 유지할 경우와 그리고 5세대로 전환할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암진단비와 항암치료 관련해서 보장 부족을 했고 그리고 뇌나 심장 진단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환이 적절하다면은 이 줄어든 보험료 중 일부를 활용해서 부족한 진단비와 치료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실손으로 1년에 받아가는 돈이 거의 그냥 0원. 저 병원에 잘안 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환을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0: 전환을 추천을 하기도 하고 네. 안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0: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실비 자체에 내시는 금액이 그것만 딱 따져서 보면은 떼서 보면은요 실제로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1: 한 10만 원대였던 것
0: 근데
1: 같은데요.
0: 그 10만 원 중에
1: 네.
0: 실비로 나가고 있는 돈이 정확하게 따져 보면은요 훨씬 적을 거예요. 그 안에
1: 네.
0: 진단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다른 기타 부수적인 특약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 실비만 떼놓고 보면은 그것보다는 사실 저렴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랬을 때그 금액이 유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 이것도 아깝다 그러시는 경우다라고 한 경우에는 또 전화를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1: 네.
0: 그래서 정확한 실비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 결국에는 그런 모든 손익을 다 따져보고
0: 맞아요.
1: 전환을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이득이다 하면 바꿔야겠네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세대로 전환할지 말지 이게 단순한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만 보면 안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지 딱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2: 네,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2: 먼저 지금 내는 보험료와 전환한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두 번째는 전환하면서 줄어들거나 달라지는 보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아낀 보험료로 부족한 진단비나 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지입니다.
1: 네.
2: 예를 들어 기존 실수원이 24만 원이고 전환한 다음에 보험료가 6만 원이라면 월 18만 원 정도의 차이가 이제 생기잖아요.
1: 네.
2: 그중에 일부로 부족한 보장을 채우더라도 전체 보험료가 줄어드는지. 혹시 늘어나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일단 따져보는 건데요. 결국 실손 하나만 놓고 볼게 아니라 전체 보험료와 전체 보장을 함께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저희 이렇게 사연 나누고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궁금한 문자 도착했거든요. 3294님께서 1세대 실손보험인데요. 대장암 검사했는데 선종 제거했다고 합니다. 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0: 당연히 되죠.
1: 오.
0: 네, 당연히 하셔야죠.
1: 네.
0: 네, 선종을 제거하셨으면은 아마도 용종 제거 이렇게 하시면서 검사하시면서 제거하셨을 텐데 수면 내시경 비용이나 뭐 제거 비용들이 일부 나오셨을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이걸 고민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것을 하고 나면은 내가 전환이 안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전환과 청구는 별개인데요. 전환이 안 되는 거는 1세대 실손의 경우는 주의하시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정신과 질환, 뭐 치매 관련이라든지 내지는 뭐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을 하셨거나 처방을
1: 네.
0: 받으셨거나 병원에 간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전환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1: 네.
0: 나머지는 다 괜찮으니까요.
1: 네.
0: 빨리 청구하세요.
1: 네, 우리 3294님 빨리 청구하라고 하십니다. 네, 머니 119 이번 시간에는 1세대 실손보험을 오래 유지해온 50대 자영업자분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실손 하나면 병원비는 충분하다고 믿고 계셨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통원 한도는 하루 20만 원, 암 진단비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보장이 충분한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오래된 실손이 있다면 통원 한도와 암, 뇌, 심장 진단비, 치료비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11월 할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험료만 보고 전환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보장을 새로 채울 수 있는지까지 함께 비교한 뒤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보험도 점검 받고 싶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긴다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이어드릴게요. 노래 한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홍민정, 아마도 그건.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1: 유통 빤데기
0: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3: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만 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 문자 도착했는데요. 0191님께서 초등학생 아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고 독감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네 엄마가 우리 애는 독감 보험 들어놨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험은 큰 병에 대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독감 보장도 따로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독감은 실손보험으로도 병원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 주변에도 독감 걸리시는 분들 한두 분씩 늘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한데요. 이런 보험 따로 드나요?
1: 따로 드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요즘에는 뭐 미니보험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독감만 따로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합보험 안에 독감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큰 병에 대비를 하지만 또 소소한 보험의 효용성이라고 하죠. 네. 이게 타먹는 진동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뭐 가입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독감 진단비는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지금은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가입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좀 많이 비싸져가지고 이제 1,000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내가 이 돈 내고 20만 원 받으면은 약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굳이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이게 없어 사실 20만 원 10만 원 없어도 뭐 괜찮다. 이러면은 굳이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나 효용 같이 좀 쓰고 싶어. 나 보험 들고 뭐라도 하나 좀 받고 싶어. 네. 라면은 미니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조건값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감 진단을 받고 나서도 그냥 해열제 처방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요.
0: 아, 네.
1: 독감 진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약 처방을 받으실 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제 처방이라고 하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으셔야지만 주사든 약이든 처방 받으셔야지만 독감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은 좋겠네요.
0: 그거는 실손이랑은 따로 받을 수 있는
1: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보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꼭 큰 병만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감 진단비 외에도 뭐 골절 진단비라든가 뭐 깁스 치료비 그다음에 응급실 내원비처럼 일상에서 조금 유용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0: 네.
2: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용도가 조금 높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큰 병에 대한 보장을 우선을 하고
0: 그렇죠.
2: 보험료 부담이 적은 선에서 필요한 특약들을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좀 우리 애는 좀 자주 아프다 혹은 네. 뭐 자주 다친다 덤벙덤벙 된다 하면 이런 특약을 들어두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두 분에게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우리 671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52세의 여성이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작은 수술을 받고 보험금 80만 원 청구했는데요. 보험사에서 가입 전 치료 기록을 확인했다며 고지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제가 분명 설계사에게 병원 다녔던 이야기를 했는데 청약서에는 없다고 하네요. 보험금을 받으려다가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다니 너무 억울하고 걱정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과거 병력까지 조사하나요? 이게 정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나요? 수술비 80만 원 청구했다가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으셨으니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렇게 가입 전 병력까지 막 다 확인하기도 하나요?
2: 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입 전 진료 기록들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0: 네.
2: 다만 보험사가 모든 병원 기록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의 범위와 관련 절차에 따라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수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전 병력은 왜 확인하는 건가요?
1: 가입할 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알릴 의무, 고지사항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것인데요. 다만 예전에 병을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 의무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은 문제가 되실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안에 검사나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해당하는 이력이 없거나 이러면은 정확하게 알렸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0: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2: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입한 지 얼마가 지났든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위반했다 하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 처음으로 틀렸어요.
1: 네. 아, 진짜요?
2: 아, 진짜?
1: 네. 안타깝다.
0: 안타깝다. 왜요? 왜요?
2: 언제든은 네. 아니고요. 상법상 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0: 네.
2: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면서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하는데요.
0: 네.
2: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당 보험 약관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0: 그러면 혹시 내가 이 위반 사실을 했는데 3년 동안 만약에 보험사가 몰랐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1: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0: 네. 네.
1: 그 카더라 통신에 네. 따르면 네.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네, 보험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더 중요한 또 법이 또 있습니다. 네, 왜냐 보험을 계약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럼 돈도 줘요. 돈도 주고. 보험 해약도 안 하고 해지도 안 하고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것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0: 더 네. 무서워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 좀 그 이제 신고한 날로부터 또 기간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0: 아,
1: 그래서 네. 사실은 피해가는 것이 완벽한 거는 없다.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0: 그러니까 3년이 좀 공소시효처럼 있긴 한데 이게 지났다고 해도 내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잘 알려라.
1: 네.
0: 떳떳하게 해라.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6715님은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병원 다녔던 이야기를 분명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나 봐요.
1: 이게 진짜 많은데요. 이게 구두로 실제로 청약서에 보면 구두로 알린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0: 아하.
1: 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청약서에 심지어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로 한 것은 사실 효력이 없고요. 청약서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전자 청약 과정이라든지 뭐 수기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2: 그래서 청약 과정의 녹취나 문자, 상담 기록이 남아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설계사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실제 청약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설계사가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안 적어도 돼요라고 해서 안 적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
1: 네. 그 경우에도 당시에 그 설명과 청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그 사실을 다르게 기재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은
0: 네.
1: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계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 좀 녹음을 해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혹시나 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뭐 증거나 이런 건 내가 챙기는 게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71호님 당황하셨을 텐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2: 일단 보험사에서 어떤 병력을 문제 삼는지 그리고 가입 당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는 건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0: 네.
2: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 그리고 당시 상담했던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고
0: 네.
2: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그리고 이번에 수술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0: 네.
1: 특히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입원 보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네. 가지고 보험금 지급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되거나 무조건 돈이 안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0: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괜히 큰 돈도 아닌데 내가 보험금 청구했다가 뭔가 이렇게 뭐 찜찜하게 걸려서 내 보험도 해지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청구 자체를 두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아까 문자 사연 넣은 것처럼 정당하게 받을 보험금이라면 당연히 청구하셔야 하고요.
0: 네.
2: 보험금을 그 청구를 피하는 것만이 또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 당시 고지사항이 정확하게 처리됐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도 있고요.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 등을 요청을 해서 가입 당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기업과 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보험사와 계속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일단 첫 번째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민원 접수를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0: 네.
1: 그리고 그런 설명이나 판단이 여전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한 번 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의학적 판단이나 쟁점이 관련된 이런 진료 기록이라든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6715님의 경우는 지금 당장 보험이 해지된다라고 뭐 단정이 된 건 아니니까 해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0: 그렇죠.
1: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문제를 삼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서나
0: 네.
1: 진료기록, 뭐 해지거나 행사 기간 등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보험은 가입한 뒤에도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0: 네.
2: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0: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입할 때는 미처 몰랐던 문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 병력을 정확히 알리는 것만큼 청약서에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좀 우리 집 보험 제대로 점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0442님께서 조민정 팀장님 파이팅!
2: 감사합니다.
1: 지인이신가 봐요.
2: 찾아봐야겠네요.
1: 네. 우리 최정현 팀장님 응원하는 문자는 어떻게 안 오네요?
0: 씁쓸하네요.
1: 네, 계속 분발해 주시고요. 네. 우리 0325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질문 주셨는데 뇌혈관, 심혈관 관련 진단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각각 3천만 원씩 들었는데 이거 잘한 건가요?
0: 무조건 많다라고 일단 좋은 건 아니고요.
1: 네.
0: 저분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금액만 봤을 때에는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1: 네. 3천만 원 정도 적절하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0325님도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3842님께서는 59세의 직장인인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이 얼마 전 끝났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는 생각에 꾸준히 유지했는데요. 아내가 증권을 보더니 암 특약 일부가 왜 100세가 아닌 70세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보장이 100세까지인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보험료를 다 냈어도 특약은 이렇게 먼저 끝낼 수 있나요? 아, 20년 동안 보험료 꼬박꼬박 내셨는데 허무하실 만도 하네요. 자, 100세 만기라고 써 있었는데 모든 보장이 100세까지가 아닌 건가요?
2: 아, 이런 게 이제 생각보다 옛날 보험들이 특히 많아요. 옛날 보험들을 보면은 특약별로 어떤 거는 70세, 어떤 거는 80세, 어떤 건 90세, 어떤 건 100세.
1: 네.
2: 아,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 안에서도 주계약이랑 특약이랑 만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2: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주계약은 100세 만기인데 뭐 암 수술비는 70세까지다. 그리고 뭐 입원 일당은 80세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1: 네.
2: 저희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 전체 만기보다 각각의 보장이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842님은 70세가 지나면 암에 대한 보장을 아예 못 받으시는 건가요?
0: 그건 아니고요. 암 진단비가 100세 만기라면 그 보장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반면에 암 수술비가 70세 만기라면 70세 이후에는 그 특약에서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보장이 끝나는지 구분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있다고 해서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비를 보장받는 건 또 아닙니다.
1: 네.
0: 암 진단비, 뭐 암 수술비, 또 암 치료비는 각각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네.
2: 특히 50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은퇴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다 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보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상담 나누고 있는 와중에 우리 2995님과 5724님께서 상담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결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3842님 올해 59세시잖아요. 부족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지금이라도 빨리 뭐 추가 가입을 해야 될까요?
0: 무조건 새 보험부터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1: 네.
0: 먼저 기존 보험의 암 진단비와 치료비 보장 금액 그리고 각 특약의 만기를 정리를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건강 상태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순서로 보여집니다.
1: 네.
0: 특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땐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된 보험들 중에는 지금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유리한 보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1: 네.
0: 또 건강 상태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네. 자, 보험료를 다 냈다고 덮어둘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보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을 좀 잘 해봐야겠네요.
2: 네. 일단 뭐 3842님처럼 보험증권 뭐 만기가 됐다거나 내 만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 열어보시고 열어서 일단은 암진단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1: 네.
2: 그리고 이 암 관련 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1: 네.
2: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각각 몇 세까지 보장이 되는지 한 증권에 옆에 깨알같이 이렇게 몇 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보험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으로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이 100세 만기라고 써있는 보험이어도 각 특약별로 괄호치고 70세, 괄호치고 80세 이럴 수도 있으니 꼭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셔라 이런 말씀이겠네요.
0: 네, 특히 보험료 납입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 분들은 이제 보험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납입 완료와 보장 완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보장이 발견되더라도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1: 네.
0: 유지할 보장과 보완할 보장을 나눠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청취자님 방송 끝나면 전문가분들이 연락해서 가입하신 보험을 자세히 살펴봐 주신다고 합니다. 100세 만기라고 쓰여 있으면 당연히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약마다 끝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보장 금액과 만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존 보험부터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자 유지할 보장과 보완할 보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혼자서 확인이 난 좀 어렵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또 도착했는데요. 우리 0818님께서 부모님 보험이 70세 만기인데 만기까지 생존하면 낸 보험료의 일부나 전액을 만기 급여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만기 급여금과 해지 환급금을 둘 다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땡!
1: 네.
2: 땡.
1: 땡. X. 제가 X 들었습니다.
2: 네. X. 네. 왜냐면은 만기는 말 그대로 끝났을 때 받는 돈인 거잖아요.
1: 네.
2: 뭐 70세 만기다 이러면은 70세 만기 생존보험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얼마 주계약 납입하셨던 금액에 뭐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가는 거고요. 해지는 말 그대로 만기가 아니라 그 만기가 되기 전에 하루라도 전에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지는 만기가 되기 전에
1: 네.
2: 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2: 해지를 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을 받는 것이지만
1: 네.
2: 만기는 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에 만기 환급금을 받는 거라서 둘 다 네.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 아,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2: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5422님께서는 알레르기로 몇 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보험 청약서에 7일 이상 치료는 표시했는데 30일 이상 투약은 빠져 있더라고요. 치료원 사실을 알렸어도 투약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고지는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투약 항목 이게 빠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0: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되나요?
0: 네. 치료 사실을 알렸더라도 투약 여부는 별도로 묻는 항목이기 때문에
1: 네.
0: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이 30일 기준이 중요한 건가요?
0: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0: 지금이라도
1: 네.
0: 보험사에 누락된 내용을 알리고
1: 네.
0: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제가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기 전에 나 사실 이런 걸 투약을 했는데 깜빡했다 하고 한 1년 뒤에 고지를 했어요. 그런 건 네. 문제가 안 되나요?
0: 고지를 하면 아마 심사 부서에서 다시 네. 심사를 하고 이제 내용을 이제 알려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1: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바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0: 때, 네. 네. 제대로 하시는 게
1: 바로 고지를 해라. 네, 문제 생기지 마라 이런 얘기겠네요.
0: 네.
1: 네,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0: 네, 1세대 실손보험 무조건 유지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저는 특약별로 만기가 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 1포인트?
1: 네. 그럼 2포인트 한번 가보시죠. 너무 짧아서 하나만 더 해주세요.
0: 2포인트?
1: 네.
2: 채팅장이 저런 거 얘기 못해요.
1: 아, 네. 당황하셨다.
0: 2포인트?
1: 네.
0: 조민정 팀장님이 좀 네. 대신해 주시죠.

0: 아, 네. 저희가 뭐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도 중요하고 뭐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의 납입 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납입 여력은 항상 은퇴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은퇴 이후에도 납을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은퇴가 코앞인데 이 정도 낼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더 줄이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이 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고려해서 나의 보험료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우리의 노후까지 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도민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스컬의 뻔한 사랑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홍제 램프에서 연희 램프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에 정체가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내 3차로에서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외정부 방면으로는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분당 수서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양방면에서 밀리고 있는데 성남 방면 수서에서 복정 구간의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 일대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 5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지금 천안 방면 익산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어서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제주의 10월은 오름, 오름마다 억새가 가득합니다. 제주의 가을은 그렇게 은빛 억새를 타고 온다고요. 평창 봉평의 가을은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얀 메밀꽃을 타고 옵니다. 또 전남 황룡강 일대에는 가을이 수십만 송이의 코스모스 향기를 타고 온다고 하네요. 요즘 도시의 가을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바람 따라 흔들리는 하얀 구름이 꼭 예술작품 같은데요. 누구는 냄새로, 누구는 색으로, 누구는 가을에 읽었던 책 한 권으로, 또 누군가와 함께했던 추억으로 이 가을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을 뭐 타고 오고 있습니까? 10월 12일 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발! 전 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을 지낸 가수 추가열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제목이 물방울이래요. 물방울.

네, 추가열 씨의 신곡이네요, 물방울. 오늘 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비가 돼서 내렸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자연의 선순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처음 아니야? 오늘 두 번째 튼 거야? 아, 두 번째 튼 거랍니다. 추가열 씨의 아주 잔잔한 노래 좋네요, 네. 지금 낮 기온이 말입니다. 오늘 점심때 밖에 나가신 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한여름 더위 같아요 지금. 상암동이 27.5도입니다 지금. 곳곳이 뭐 29도까지 오른 데가 있고 이건 뭐때 아닌 늦더위입니다. 10월 오늘이 12일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이거 뭐 이렇게 다시 여름이 찾아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밤부터는 전국에 또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이제 기온이 좀뚝 떨어질 거라 그러는데 내일 모레부터는 좀 차가운 가을이 되겠다 이런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뉴스 보면요. 북한이 오전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900km 이상 비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한 지 4일 만에 이런 또 무력시위를 했네요. 우리 군은 우리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 성격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X에 글을 올려가지고 김지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 관련해 기자들과 이렇게 질의를 받고 응답을 했어요.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데다가 이전 검찰청장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0: 자기 의견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한편 임은정 청장은 대기하던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통제구역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수청이 이제 법무부 소관이 아니고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이 된 거죠.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60% 이상이 65살 이상이고요. 여전히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들은 매년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부는 임시 예방접종 대상이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하고요. 12살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가능합니다. 오는 15일부터는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15일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독감 백신도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독감 백신까지 같이 한번 맞았으면 좋겠네요. 특히 정부에서는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타 쌍 필요해서 맞아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해외 뉴스인데, YTN에서 보도가 나간 건데요. 화면 보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영국에서 말이죠. 한 남자가 야생동물 공원에 여기 들어갔다고 호랑이한테 공격을 당했고요. 결국 현장에서 맹수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네요. 영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이었는데 영국의 요크셔 야생동물공원인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남자는 호랑이와 사진을 찍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 그래서 호랑이가 집에서 키운 반려견도 아닌데 야생성을 갖고 있는 야생동물한테 가서 사진을 그 왜 찍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근처 가가지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요. 아이고 참 고인한테는 안 됐습니다만 예? 호랑이가 뭐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사진 찍으시게요 뭐 이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 동물들 가엽기도 하지만 야생성은 여전히 갖추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라는 점 항상 저희도 유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눈에 띄는 뉴스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1: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 대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

실버돌 힘든 싱어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참여 가능한 실버돌 힘든 싱어의 세 번째 가왕이 된 분이죠. 류인숙 씨가 부릅니다. 엄마 엄마.

네, 돈가스 퀴즈입니다.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샵 0951 문자 창 여시고요. 첫 번째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 받고 싶은 나눔 선물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쫙 받아보고서 추첨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퀴즈는 요런 거를 올려놨네요. 영국의 야생동물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물 우리에 들어간 한 남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영어로는 이거 타이거라고 그러죠? 요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호랑이, 2번 사자. 네. 요크셔 영국 동물원에서 어떤 남자가 이 동물한테 물려 죽었는데,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영어로는 타이거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뭔 동물입니까? 1번 호랑이, 2번 사자.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게 쉽죠? 네, 이런 퀴즈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눔 선물 목록을 19가지인데 이걸 지금부터 쫙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분,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미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골드, 고기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소고기 왕만두, 일산 머드역 오킴스피부과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미친 양꼬치의 1인님의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적어서 지금부터 샵0951 문자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동물이 이름이 뭐냐? 육상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암수가 따로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1번 호랑이냐? 2번 사자냐? 예, 영어로는 타이거라고 하고요. 모르면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윤수연 씨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도 신곡인가 보네. 처음 듣네. 윤수연의 노래 오빠가 1번? 오빠가 1번이 뭐지?

네, 윤선 씨의 오빠가 1번이야. 제가 정답 모르시면 1번, 1번 누르세요 그랬더니 윤선 씨가 오빠가 1번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네.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만. 1번, 1번. 단축 다이얼 1번 눌러라 이런 얘기예요. 참 요즘 그 세태를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노래네요. 예.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나눔 선물 당첨자는 3983번님이에요. 축하합니다. 1번 호랑이가 정답이고요. 범은 영물이자 산군인데 너무 쉽게 봤네요. 소고기 만디 주시면 요즘 수확기에 처갓집에서 고생하는 처갓집 부모님들께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와 아내도 도와드리지만 그래도 농사는 힘드네요. TBS의 정상화, 완전 정상화를 기원하고요.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도 고향 좀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는 뭐 가을 거지가 거의 다 끝나갔더라고요. 한 10% 남았나? 이번 주 어제까지 해가지고 저희 고향에는 이제 벼는 다 수확을 끝난 것 같던데 곳곳에서 이제 트랙터 소리가 나고 활기찬 농촌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농촌 가을 거지 딱 끝나면 들판이 텅 비겠죠. 또 추위가 다가올 것이고. 자, 3983님께 축하드리면서 소고기 만두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 테니까 처갓집 장인 장모님들한테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은 당첨자는 아니고요. 저희 찐 애청자 양주댁 1096번님이 문자를 또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일구오빠. 정답은 1번이고요. 주말에요, 포항시 호미곶 다녀왔습니다. 아, 이분은 주말마다 안 다니는 데가 없으시네. 바다에 오른손이 나와 있는데 환상적이었어요. 지금 저 사진, 네, 그죠? 여기가 호미곶 바다 위에 오른손이겠죠? 이렇게 쫙 펼친 선. 엄지 손가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호미곶에 갔다가 울진 후포항 올라와서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하루 낚시도 했고요. 요즘은 쥐치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넓은 곳이라 차박하기도 좋아서 많은 분들 낚시도 하고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와서 한 주 또 열심히 시작합니다. 신청곡 있는데 틀어줄래요?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듣고 싶습니다. 요번엔 가서 쥐치를 잡고 오셨구나. 야, 낚싯대 두 세트가 쫙 방파제 위에 있는 모습도 보이고 했네요. 네. 차박 하신다고 그랬는데 포항 가서도 역시 차박을 하셨나 봐. 예. 아주 뭐 이코노믹하게 전국을 잘 돌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 쥐포 좀 잡았으면 몇 개 좀 보내줘요. 예. 이번에는 당첨자입니다. 9137번님. 몸이 아파서 휴직 깨냈던 직원이 6개월 만에 다시 출근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니까 너무 좋고요. 사무실 직원들하고 다 같이 먹고 싶습니다. 한우국밥을 신청합니다. 정답은 1번 타이거고요. 네. 자, 한우국밥.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휴직 깨냈던 직원이 출근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 함께 한우국밥 회식을 하겠다. 9137번님께. 자, 어디 갔어?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 택배로 갑니다. 네, 회식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양주댁이 신청한 노래 듣고 옵니다. 김현식.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1: 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계속 당첨자입니다. 6968번님이에요. 1번 호랑이가 정답이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늘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아가자고요.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 먹고 싶어요. 대학생 딸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보내드립니다. 당진, 네.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입니다. 대학생 따님 데리고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0636번님 당첨됐습니다. 3월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귀촌 귀농에서 매년 고생하는 남편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양꼬치 한잔하며 힘든 것도 좀 풀어주고 싶고요. 예. 3월부터, 지난 3월부터, 귀촌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예.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이 가서, 남편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양꼬치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고 싶다. 아내분이 아마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요밥을 PD가 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려고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0636님께서 전화를 지금 안 받고 계시대요. 0636님 또 전화 가면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한번 인터뷰해 보자고요. 귀농을 하셨다는데 동네가 어디신지, 네. 귀촌을 하게 된 배경은 뭔지, 다른 청취자들하고도 공유를 하면은 좋은 이야기 될 것 같은데요. 전화 가면 한번 다 받아주시고, 자, 일단 나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꽃이면 밑이 뜬다, 양꼬치.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4636님. 아, 허리케인 라디오에 또 애청자시고, 예. 여기 직원들 월급 못 받는다고 제철 과일도 보내주시고, 고구마도 보내고, 예? 대추도 보내주고 계시는 4636 청취자님, 문자를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노란 들판이 허허벌판으로 변해갑니다. 그죠? 예. 저도 이번에 안성 갔다 와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선 군무를 추며 철새가 날아갑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길을 잃지 않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몸에 나침반 기능이 있나 봐요. 다음 연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네. 10월 달에 이제 빨간 요일이 없고요. 평일에. 11월 달도 뭐 온통 검어네. 아, 좀 쓸쓸하네요. 12월이 이제 마지막 연휴다. 크리스마스 때. 그러시면서 신청곡을 써놓으셨네. 변진섭의 새들처럼. 아,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 4636님하고 저하고 이 필이 통하는 것 같아.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변진섭 노래 듣겠습니다.

0: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왔고요. 자, 계속 당첨자입니다. 7276번님이에요. 정답 1번 호랑이고요. 분당 양곱창 받고 싶어요. 왜냐? 주말부터 부업을 시작했는데 힘내라 응원 차원에서요. 당첨되면 제 자신을 위해서 동생과 함께 가서 먹고 싶습니다. 아, 새로 뭔가를 부업을 하셨나 봐. 네, 뭔 업종인지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자, 분당 양곱창. 분당 정자동의 곱창맛집 분당 양곱창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데리고 예, 분당 양곱창 가서 직접 드세요. 이번에는 6264개인 6666번님 당첨입니다. 일군님 고향인 안성은 금광 저수지로 유명하지요. 네, 뭐 금광도 있고 또 고삼 저수지도 있죠. 제가 사는 오산엔 설왕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미용실 원장님 통해서 18년 살면서 지금에서야 알게 돼서 어제 남편과 같이 갔다 왔거든요. 둘레길이 진짜 잘 돼 있고 산책하기 딱이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동네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다니. 참 일구님도 안성 내려갈 때 근처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정답은 1번 호랑이고요. 선물은 선크림 받고 싶고요. 남편하고 열심히 산책할 때 잘 바르겠습니다. 아유, 꼼꼼하게. 예, 잘 써주셨네. 이분을 6666번님을 파블로 PD가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가워요.
1: 아, 예, 반갑습니다.
0: 예, 어떻게 전화번호 끝자리가 6이 4자리 4개예요?
1: 아, 저 아는 지인분이 해주셨어요.
0: 네?
1: 지인분이 거기 그 대리점 다니셨는데요.
0: 네.
1: 예, 네, 골든번호 해주신 거예요.
0: 아, 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때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가능했던 걸로.
0: 야, 20년 전에?
1: 네.
0: 그러면 뭐 011, 019 그 시절에?
1: 아, 010이었는데, 예.
0: 아, 010이었는데?
1: 네, 바뀌면서, 예, 아는 지인분이 번호 두 개 있다고 그래갖고, 이야.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6666하고 222가 있었는데,
0: 네.
1: 6666이 더 발음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걸로 선택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예, 2번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
0: 아, 그때 연락 주셨으면 나도 그 남은 222로 할 거.
1: 아, 그러게요.
0: 하여튼 저 친구분들이 전화번호 외우기 좋다고 그러실 것 같고요.
1: 예, 다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0: 그렇죠. 아주 독특하네. 예. 지금 오산이신 거예요, 그러면?
1: 예, 저는 오산에 살고 있는데.
0: 예.
1: 맨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어디 여행할 곳 찾아다니다가 예, 지난주에 미용실 원장님이 알려주셔갖고
0: 네.
1: 저도 예, 18년 진짜 살면서 가봤는데요. 네. 날씨가 이번 주말에 되게 좋았잖아요.
0: 좋았죠.
1: 예, 예, 그래서 어제 남편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아, 너무 늦게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주 가려고요.
0: 아, 좋은 동네네요. 그 저수지 아, 이름이 그, 설왕?
1: 예, 그게 설왕동이에 있어서 설왕저수지인 것 같은데, 어,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처 이게 데크로 둘레길이 잘 되어 있어갖고요.
0: 네.
1: 이렇게 오르막 이런 것도 없어서, 어르신들도 많이 산책하시고,
0: 예.
1: 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물멍 때리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벤치가 오. 많이 잘 되어 있어서.
0: 곳곳에 벤치도 있고.
1: 예.
0: 뭐, 주변에 단풍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1: 예, 그 나무 이렇게 숲길도 이렇게 중간 중간 있어갖고요. 이렇게 막 햇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리쬐도 딱히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0: 진짜 멋있겠네요. 저 잔풍들 그러면.
1: 예, 그래서 아니 일군님 고향도 안성이시니까 한번 네. 근처니까 들러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제가 문자 보낸 거고요.
0: 예, 고마워요. 오.
1: 아, 아닙니다. 저 너무 진짜 일군님 왕팬입니다. 예, 진짜 이번 예, 항상 방송은 당연히 잘 듣고 있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예전 방송도 항상 예, 잘 청취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래요. 그 지금 설왕이라고 그랬는데 저수지 이름이
1: 네, 네.
0: 기왕이면 사랑이라고 짓지 왜 설왕으로 지었을까?
1: 어, 그러게요. 이렇게.
0: 그 한자일까요? 한자겠네.
1: 어, 그럴 것 같은데요.
0: 예, 랑자가 이게 그 무슨 뭐 신랑할 때 쓰는 그런 청춘 랑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니까 한 서쪽에 네. 있는 낭군이다? 뭐 그런 건가?
1: 잘 모르겠는데.
0: 한번 인터넷 찾아보죠.
1: 네.
0: 그 오산에 사신 지는 네. 18년이다.
1: 예, 결혼하고 바로 살기 오, 시작했어요.
0: 그러면 한 반평생 사셨습니까, 거기서?
1: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시댁이네, 시댁. 시댁이면서 이제 아. 우리 청취자님 고향, 제2의 고향인 거고.
1: 네.
0: 아니, 원학은 어디신데? 네.
1: 아, 저 본가요?
0: 네.
1: 아니, 고향이요?
0: 네.
1: 태어난 곳? 아, 저는 서울.
0: 서울.
1: 태어났는데요. 예, 남편 신랑이,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가 이쪽 근처라서.
0: 네.
1: 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정착하게 됐거든요.
0: 예, 아, 우선 좋죠, 뭐. 예.
1: 안성도 많이 가봤어요.
0: 안성 많이 가보셨다고요?
1: 거기 서운산도 많이 가보고.
0: 어, 서운산 있죠,
1: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죠? 거기 뭐 절도 있는데 절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0: 청량, 뭐 청량상, 청룡상가 있을 거야, 아마 청룡사. 저는 안 가봤는데.
1: 아, 예, 그래서, 예, 안성도, 그 저수지도, 예, 아까, 문자로 예, 썼던 그 저수지도 가서 한번
0: 금광저수지
1: 예예예
0: 금광저수지 네. 저의 제 고향 집이 그 금광저수지 옆에요.
1: 아, 네. 네. 그렇구나. 네.
0: 근데 저희 집에는 금광은 없고.
1: 네. 아, 네.
0: 아, 이제 목소리만 들으면 뭐 30대 중반이신데 마일리지는 아, 어느 정도나 실제로 되셨어요?
1: 아, 저는 4학년 6반입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목소리가 네. 젊으십니다. 그러면
1: 감사합니다.
0: 4학년 6반.
1: 네.
0: 그러면은 결혼을 20 후반에 하셨구나.
1: 네.
0: 여 지금 18년 되셨다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아유, 오산에 18년 사셨으면 뭐 거의 20년 사셨는데 오산하면 자랑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1: 아, 자랑이요? 그냥 일단 경기도니까 네. 예, 서울하고 근접성도 괜찮고
0: 그렇죠.
1: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밑에 지방 내려갈 때 저희 오산 IC에서 이렇게 받으시면은
0: 그렇지.
1: 예, 금방 가더라고요.
0: 그렇죠. 경북수도 오산 IC면 금방이잖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어디 네, 다니기도 좋고 일단은 그리고 지역이 좀 작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어디 찾아다니기도 되게 편하고요.
0: 네.
1: 그냥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 오산에 오자가 다섯 오자를 쓰는 거예요. 까마귀 오자를 쓰는 거예요.
1: 까마귀 오자 아닐까요? 왜냐면 저희 그 대표 그 오산을 대표하는 새가 까마귀던데.
0: 어, 그럼 까마귀 오자가 맞겠네.
1: 네,
0: 아.
1: 그런 것 같아요.
0: 역시 뭐 오산 18년 경력이 주민이시라 다 아시는구나.
1: 아, 아닙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네, 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고요.
1: 네.
0: 저 산책 열심히 다닌다고 선크림 받고 싶다고 하셨죠?
1: 아, 네.
0: 일산 마두역에 오킴스 피부과라는 네.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 네. 제공하는 선크림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긴하게 아, 잘 네. 쓰시기
1: 감사합니다.
0: 바랍니다.
1: 네. 아, 이렇게 통화 연결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별 말씀 제가 영광이죠, 뭐. 말씀도 네. 정말 또렷또렷하게 너무 잘하신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방송 잘 들을게요.
0: 예, 고맙습니다. 네.
1: 네
0: 예, 오산의 설왕 저수지를 자랑하신 청취자니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변진섭의 새들처럼 제가 조금 따라 불렀더니 9260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택시 탔는데요. 기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래요. 이 양반 음치네. 그런데 가수가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아, 이 정도면 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기사님? 제가 이렇게 노래가 안 되나 보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60세 이상만 참여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들 두 번째 가왕 남산 사우스 마운틴 이상형이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남산이 부릅니다. 이상형.

0: 네, 저와 함께 힘든 싱어 보조 MC를 하고 있는 남산 씨. 예명으로 제가 영어로 지었죠. 사우스 마운틴, 남쪽 산. 남산 씨의 노래, 이상형 노래 듣고 왔습니다. 6063번님께서요. 아까 오산 청취자하고 인터뷰하다가 왜 사랑저수지가 아니고 설왕저수지가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말을 써서 보내셨대. 설왕저수지가 200년 전에는요, 모래사자를 써서 설왕저수지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설왕마을이 생겨서 설왕저수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원래는 그러니까 러브, 사랑 그게 아니고 모래가 많았던 저수지인가 보죠. 그래서 설왕저수지였는데, 설왕이라는 마을이 생기면서 저수지 이름이 설왕으로 바뀌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런 역사가 있군요. 어느 지명마다 보면, 들여다보면요. 예, 뭔가 그 역사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오늘 월요일입니다. 미녀 가수 두 분이 3시에 나오죠. 강민주, 서지효 씨 함께하는 즉석 라이브 대결 서강 대교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조수경의 노래 친구 듣겠습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9: TBS 교통정보
10: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KT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후 정부, 서울청사, 사랑채, 동측 건너편까지 한 개 차로를 이용할 행진이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로 이 일대 불편한 지행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창녕 부근에서 화물차 석대와 승용차 석대 간의 6중 추돌 사고가 있는데요. 지금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이나 이 창녕 진출로를 이용해 국도로 우회 운행하셔야겠는데요. 뒤로 5km 구간 차량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는 광지원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강진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새처럼 내 마음도 고요히

0: 강진의 흐르는 강물이 돼요. 아, 노래 좋네요. 잘 듣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약꽃이 받으신 분, 이런 문자 보내셨던 분, 3월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귀촌 귀농해서 매년 고생하는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양꽃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0636님, 네, 저희가 인터뷰 섭외를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죄송합니다. 가락시장 경매 납품 왔습니다. 작업 완료. 이렇게 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쭉 아까 듣고는 계셨는데 이 하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인터뷰 섭외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 서강대교 대결 서강대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뭐를 준비했나요? 네, 파블로 PD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지금? 어? 화장실 갔다 온 거요? 자 노래 한 곡 뭐 들을까요? 에, 아 광고를 듣겠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 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 대기 대기

네, 잠시 후에 미녀 가수 두 분의 즉석 신청곡 라이브 대결, 대결 서강대교 시작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옥자가 부릅니다. 그 사람.

0: 안녕하세요. 전성민 여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서강!
1: 대결!
0: 제3한강교 아니고요. 대결 서강대교. 성인 가요계 미모 서열 1, 2위 가수입니다. 오흑가락지 강민주씨.
2: 2위. 그리고 안녕하세요.
0: 네. 신곡. 길팡길팡길팡 서지효씨
2: 1위
0: 나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오늘 대결 서강대결을 옆에서 지원할 고대석 실장 나왔습니다. 자, 강민주 가수의 매니저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4: 아, 예, 그럼요.
2: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한 거야?
4: 목욕탕을
2: 어떻게 1년에 한 달 만에
0: 조용히 좀 해주시고. 한 달 만에 뵙는데 어떻게 바빴어요? 서지효 씨?
3: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수들에게는 네. 지금 가을이 또 이제 그 행사 시즌이라서 네.
0: 행사 시즌. 아, 네, 수고하는 계절이야. 수고하는 계절. 네.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3: 네, 그래서 막 바쁘게.
0: 내가 서지호 씨 며칠 전에 어떻게 어디 채널을 막 돌리다 보니까. 네. 거기 막 그 여자 가수들 나오는데 거기 껴가지고. 네네. 껴가지고. 언니 막 그런 거 사는데.
3: 예. 네? 예, 태토녀 해가지고. 네.
0: 아, 잘 봤어요.
3: 태토녀 선배.
0: 허찬미 씨하고 둘이
3: 막 하는 거. 아, 네네네. 허찬미 씨.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0: 네.
3: 예, 네. 정말.
0: 거기서 제일 나이가 거. 어린 거죠, 서지호 씨가.
3: 네? 그러고 싶어요.
0: 민주 씨, 강민주 씨는 뭐 중국에 어디 갔다 오신다고 그러는데 잘 갔다 왔고.
2: 아, 네. 추석 때, 그때 맞춰서 네. 공연이 있어서요.
0: 네.
2: 네, 공연 거기 가서.
0: 중국 어디 갔다 왔어요?
2: 웨이하이.
0: 웨이하이.
2: 네네. 웨이하이. 거기 가서 네. 재밌게 그냥 놀다 왔습니다.
0: 웨이하이 뭐 별일 없죠?
2: 거기 아주 별일 없던데요.
3: 네. 왜요? 왜?
0: 아니. 아니, 근데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네. 뭐 요트를 타러 한강 간다는 게 뭔 얘기예요?
2: 아, 우리 모임이 있어요. 여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한 40명 정도가.
0: 몇 명이요?
2: 40명 정도.
0: 40명이 네. 요트를 타?
2: 네네.
3: 한강 같이 가시죠. 여자분들만 할 때.
2: 한강 유람선에서 타나 봐요.
0: 아, 유람선.
2: 네. 유람선 선착장에서.
0: 유람선 선착장. 아, 네. 한강에 40명이 탈 수 있는 요트가 있습니까?
2: 네, 네, 네, 있더라고요. 한 2-3년 전인가도 한번 탔었던.
0: 오, 그래요? 그 타고
2: 안에서
0: 어디까지
2: 이제
0: 갔다
2: 와인도 오는. 마시고, 그냥 저 뭐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또 오고.
3: 나 끼면 안 되나?
2: 가, 같이.
3: 저는 정말.
0: 자리 남아요?
2: 모르겠어요.
0: 네? 나하고 빠블로하고 좀 같이 타면 안 되나? 자리 두 자리.
2: 남자가 하나도 없던데. 네? 남자가 하나도 없어.
0: 아, 남자가 없습니다.
2: 없어요.
0: 네. 알았어, 안 가면 되지. 뭐. 자, 대결, 서강대교, 노래 잘하는 가수 강민주 씨, 그리고 서지효 씨한테 이 노래 라이브로 듣고 싶다는 노래들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로 신청을 해주세요. 네, 강민주한테 이 노래, 서지호한테는 이 노래 좀 들려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가을도 깊어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3: 네.
0: 가을을 주제로 해서 네? 신청곡을 받는 것 같아요. 됐죠?
3: 네,
0: 자, 그러면 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여기 상암동에 보컬 학원에 좀 등록해가지고

0: 차가 너무 심하니까 네. 좀 칼칼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네. 네. 감기 조심해야 돼.
0: 네, 감기 조심해야 돼.
1: 아니 저 강민주 씨 매니저 고대석 실장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가져올 수도
0: 이거 누나
1: 없고.
0: 먹어. 그냥
1: 아, 진짜. 나눠 드셔. 아니 그래서 보컬 레슨 얘기 좀 해보세요.
0: 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자꾸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이제 이 힘이 부대끼면 안 되잖아요. 노래할 때. 네. 그래서 조금 힘 분배와 또 뭐 호흡법 이런 네. 거를 조금 이제 수정 좀 받으면서 와, 하느라고.
1: 그러시구나. 네네. 아, 역시 프로의 세계는 참 끝이 없습니다. 강민주 씨는 뭐 보컬 레슨 그런 거 안 받으십니까?
0: 아니요.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저도 이제 필요성을 느껴요. 이제 조금 위기감도 느끼고 네. 예 우리 또 서지호 씨 나이 때는 저도 엄청 많이 활동을 많이 해도 네. 목이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아무튼 용을 쓰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회생 굉장히 용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1: 힘을 많이 쓰니까
0: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서 네,
1: 그랬구나.
0: 그래서 이제 조금 네.
1: 아, 아이고, 말씀드리는 순간, 말씀드리는 순간, 서지호 씨 매니저가, 네. 자, 강민주 씨를 아, 삐져 있는 강민주 씨를 위해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0: 인사도 한번.
1: 아마 라디오 하시지. 생방송 중에 저렇게 매니저분이 막 자유롭게 되나야 되는데요.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1: 근데 보컬 레슨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여쭤보고. 내가 저 넷플릭스로 요새 프랭크 시나트라 있잖아요.
0: 네.
1: And the now, 그 불마 아저씨. 그 마이웨이.
0: 네.
1: 근데 그분도 이 그분이 1915년생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만. 네네. 그분도 30년인가? 1930년? 그때쯤 가수 막 시작할 때 뉴욕에서 네. 보컬 레슨을 받았다.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 네. 역시 가수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0: 우리 그 조항조 선배님도 네 이렇게 받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1: 아 그러시구나.
0: 저도 지금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성대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그렇지만 뭐 나이가 먹었다고 키를 자꾸 내려서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렇죠. 유연하게 부를 수 있는
1: 나이 먹으면 이제 키가 점점 주저앉기 때문에 네네. 그걸 올리기 위해서라도 보컬 레슨은 받아야 돼요. 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이 키도 줄고 저 키도 줄고.
1: 자, 보컬 레슨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또 두 가수분께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지금 신청곡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서지호 씨부터 들어요, 그러면? 파블로 PD. 예. 네. 서지호 씨한테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이 노래가 누구, 강민주 씨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0: 아, 강민주 언니한테.
1: 아, 강민주 네, 씨한테. 그러면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야? 사랑은 가고요?
0: 네? 사람은 가고 사람은 아닌가?
1: 사람이죠?
0: 하나의 러브. 사람은 가고.
1: 사람. 아. 사람? 맨입니까? 사람. 그러면 강민주 씨한테 저부터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0: 사람. 이게 가을의 또 대표적인 노래죠.
1: 원곡이
0: 임희숙 선생님 노래.
1: 임희숙
0: 네.
1: 씨.
0: 네.
1: 2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저하고도 같이 대담 한번 나눈 적이 있어. 네. 여장부셨어요. 하여튼.
0: 네, 맞아요.
1: 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아,
0: 원조도 나 먼저 시키더니.
1: 자, 뭐 그러면 불만이십니까 지금?
0: 아니 불만은 아니에요.
1: 자 우리 고 실장님,
3: 네.
1: 엘프 준비됐나요?
3: 네 됐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엘프를 고대석 실장만큼 잘 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고 실장 없으면 이거 못해.
0: 감사합니다.
1: 반주를 계속 준비하셨기 때문에 자 강민지 씨가 청취자 신청곡으로 첫 번째 노래하겠습니다. 임희숙 원곡의 가을 노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박수.

0: 잘 들었습니다. 강민규 씨.
1: 아, 좋다. 네,
0: 갑자기 저 첫 번째 곡 막 신청곡도 들어와 그랬는데, 네, 잘 불러주셨어요. 아, 이미숙 원곡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바로 서지효 씨의 신청곡인데, 여러 곡이 들어왔는데,
1: 네.
0: 신계행 씨 원곡의 가을 사랑 좀 아, 서지효 씨한테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 노래 너무 좋은데.
0: 자, 괜찮아요?
1: 네.
0: 자, 그러면 고대석 실장님.
3: 네.
0: 신계행 원곡의 가을 사랑.
3: 네. 네.
0: 전 세계적으로 엘프 반주기를 제일 잘 만지는 고대석 실장이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뭔가를 치고 있어요. 떴어요?
3: 네.
0: 됐습니다. 근데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3: 네. 근데. 21사단 백두산부터
0: 사단 아, 백두산부터. 아, 좋아요. 야. 자, 그러면 엘프 준비됐습니다. 서지효 씨와 부릅니다. 청취자 신청곡, 즉석 신청곡, 가을 사랑 듣겠습니다. 박수!

0: 키가 조금 안 맞아요.
1: 신계영 씨의 가을. 아, 키가 좀 낮게.
0: 예. 예.
2: 저기 고대석 실장님. 예. 전 세계적으로 엘프를 잘 만지시는 분인데 키가 좀 안 맞았다는.
0: 만지기만 잘하지.
3: 만지기만
0: 잘하지.
2: 그 키 높이가 낮고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3: 네? 조절이 안 됩니다.
2: 그럼 가수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3: 그렇죠.
2: 아, 무슨 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0: 아까 얘기 밖에서 했는데 아, 안 눌러졌나 봐요.
2: 커뮤니케이션이 안 네. 됐구나. 예. 저분이 워낙 군대를 좋은 데 나오셔가지고 자기 고집이 센 것 같아요.
3: 네.
2: 아니, 저분이 또 강민주 씨, 네. 소지효 씨의 또 그 강적이잖아. 손지호 씨, 강민주 씨의 매니저다 보니까 약간의 뭐 방송 에러를 일으킨 거 아닌가 혹시?
0: 아, 뭐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예예예. 네. 예, 예. 계속 저분이 해야 되는 거죠?
2: 저 고대석 실장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0: 아, 아니에요. 아 그래도 지금 정말 우리 실장님 안 계시면
2: 아, 고 실장 없으면 저희가 이 서강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네.
2: 지금
0: 네,
2: 누가
0: 네.
2: 만지냐고 알콜을. 네.
0: 어 다음 주에는 네. 뭐 신민수 우리 대표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요.
2: 아까 저 물컵 들고 들어오신 분?
0: 네, 노래방에서 어. 이 번호 터치하는 거는 되는데 여기가 아무나 못 만져요. 엘프는 아니에요.
2: 그러면 네. 우리 고대석 실장님 잘해주시길 끝까지
0: 네. 네,
2: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을 노래 하고 있는데 역시 가을 하면은 단풍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아, 요즘에 너무 이뻐요.
2: 최근에 본 단풍 중에 어디 멋진?
0: 저는 지난주에 잠깐 시간이 돼서 제 아들하고 우리 강아지들하고 네. 여기 하늘공원을 갔었어요.
2: 아 여기 난지도?
0: 네. 와.
2: 단풍 들었어요?
0: 억새가 너무 너무 멋있고.
2: 강민주 씨는?
0: 야 진짜.
4: 아 저는. 아침 거의 아침마다 네. 뭐 일이 없거나 그러면은 양재천을 그 산책을 해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운동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고 은행잎도 떨어지고
2: 양재천에
4: 네
2: 아, 슬슬 이제 양재천에도 가을이
4: 쌀쌀하면서 오늘은 좀 더웠어요.
2: 그래요. 오늘 좀 점점 저 뭐 갑자기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제 어제 오늘 비 오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추워진대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5: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네, 노래 서강 대결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오빠 잠깐만. 네. 싱싱한 일구가 왔어.
1: 저 보세요. 컨셉이야, 컨셉. 왜 자꾸 시비를 걸고. 이거 싱싱한 일구 왔다는 게 2017년 시작할 때부터 튼 거야.
2: 지금 안 심심하니까 바꿔야지.
1: 그때만 해도 58살이니까 그치. 어느 정도 통했는데.
2: 그래, 지금 바꿔야지 그럼. 로고를.
1: 사람이 없잖아. 누가 바꿔 이거를. 이것도 다 녹음 새로 해야 되는데.
2: 그래, 거기만
1: 여러분이
2: 좀
1: 해줄래?
2: 거기서 바꿀까?
1: 그러면 싱싱한 일구 말고 뭘로 할래?
2: 마시간 일구가 봤어.
1: 마시간 일구. 여보세요. 자, 노래만 네. 들어도 아주 오늘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두 번째 대결은 말이죠. 네, 두 분의 선곡을 대결을 DJ 멘트로 한번 해보는 걸로.
2: 네.
1: 저 파블로가 미리 다 네, 주문해놨다며. 네. 그래서 멘트도 자 이제 써오셨는데.
2: 사실 제가 네. 어렸을 때 음악다방 DJ를 한 경험이 있어요.
1: 오, 강민주 씨가. 그러면 이번 대결은 강민주 씨가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
3: 아니요, 저는 방송 DJ를 오래 했죠.
1: 아, 실제로.
3: 네, 네. MC가 오래 봤죠.
1: 민주 언니는 저 재야 시절이고 여기는 네. 실제로 여권에서 실제로. 했다 이거야.
3: 네, 네.
1: 그러면 서지호 씨가 더 잘하겠네.
2: 뭐 누가 네? 잘하는지는 이제 우리
1: 네,
2: 청취자분들이
1: 하여튼
2: 또.
1: 하여튼 저 두 분 다 네. 라디오 세대인데 자 지금 파블로 PD가 오늘 방송 전에 한 곡씩 선곡을 부탁드렸고 DJ 멘트를 다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아까 강민주 씨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서지호 씨가 자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어떤 곡을 선곡을 해왔어요?
3: 가을이면 정말 이 곡은 네. 어쩜 가을을 얘기하면 뭐 가을에 뭐
1: 그러니까 누구의 무슨 노래?
3: 네,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
1: 짐 뭐요?
3: 짐
1: 뭐?
3: 짐 크로치.
1: 크로체?
3: 네,
2: 크로스 아니야. 짐 크로스.
3: 크로치.
1: 여보세요.
3: 수도 하고 쓰라고도
1: 하고. 확실히 좀 얘기해.
3: 짐 크로스로 할게요.
1: 뭘로 할래요?
3: 짐 크로스.
1: 크로스로 할래요? 네. 크로체로.
3: 짐 크로스.
1: 그러니까 좋아. 그럼 짐 크로스의 뭐 타임
3: in a bottle.
2: 네.
1: 뭔 얘기야?
2: Butter.
3: 이 병에 시간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1: 타임. 네. 병에다가 왜 시간을 담지? 그건 나 모르겠어. 하여튼 DJ 멘트를 들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3: 네네네.
1: 자, 서지호 DJ가 오늘의 선곡을 하겠습니다.

0: 자, 지금 이 비지가 우리 목요일 날에는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의 시그널 뮤직이고.
1: 그것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안녕하세요.
0: 네, 맞아요.
1: 이종황의 디스크.
0: 그만하시고. 자, 서지호 씨. 자, 선곡 멘트 해주세요.
1: 스무 살의 가을은 사랑을 기다렸고, 서른 살의 가을은 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지금 우리는 가을 앞에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건 열정 때문이고, 중년이 아름다운 건 그 안에 담긴 깊이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만약 시간을 병 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어느 시절을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0: 병 속에도 시간을 담는다.
1: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잠시 시간을 붙잡아 봅니다.
0: 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1: 제발
0: 여보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1: 옆에서 초치지 말아주세요. 우리 인생을 담은 노래.
0: 병 속에 시간을 담으면 좋지. 스톱 시킬 수 있어요.
1: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0: 뭐예요 그래서?
1: 짐 크로스의 Time in a Bottle.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계시네요.
0: 누가 신청했어요?
1: 김포에 사는 우리 서조 씨가. 네? 우리 강민주 언니도 병인 술을 좀 그만 담고 시간과 추억을 담았으면 좋겠다. 네.
0: 병 속에 시간을 담는 게 아니라 술을 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 짐 크로스의 Time in a Bottle. 네, 함께 하시죠.
0: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서지현 씨 디제잉으로 짐 크로스의
1: 옛날 생각난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0: 아, 익숙한 노래죠?
1: 네네네. 네.
0: 옛날에 이런 노래 음악다방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1: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예, 네. 진짜로 많이 들었죠. 자,
0: 7740님께서 그 미녀 가수 두 분의 가을가을한 노래에 푹 빠져든다. 예. 이런 멘트를 해주셨고.
1: 네.
0: 그 서지현 씨 말이에요. 그 네.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멘트 네. 본인이 쓴 거예요?
1: 네, 잘 썼죠.
0: 아까 저 매니저분이 써준 거예요?
1: 아니요, 매니저분은 이런 정서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썼죠. 네.
0: 야, 그거 다시 한 번만 빨리 읽어봐.
1: 스무 살의 가을은 사랑을 기다렸고 서른 살의 가을은 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지금 우리는 가을 앞에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0: 야, 그거
1: 젊음이
0: 베낀 거
1: 아름다운
0: 같은데?
1: 건 열정
0: 여보세요.
1: 때문에.
0: 그거 베낀 거지, 어서.
1: 요새 챗GPT.
0: 챗GPT가 쓴 거야? 아니, 근데 왜 스물, 서른까지만 있어?
1: 에?
0: 스물 살, 서른 살밖에 없어.
1: 챗GPT가 서른 살인가 봐요.
0: 아니, 뭐 예순 살 거기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아쉽다. 아주 정서적인 멘트 아주 좋았어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다방 과거의 DJ 경력을 자랑하는 강민주 DJ의 멘트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일단 어떤 곡을 소개해 줄 거예요?
1: 저는 포코의 Sea of Heartbreak.
0: Sea of Heartbreak. 네.
1: Sea of Heartbreak.
0: 아, 그렇게 바꿨나?
1: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좋지, 좋지. 포코가 그룹이죠?
1: 네, 그렇죠. 네네.
0: 자, 그러면 강민주 DJ가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상심의 바다라고죠? 자, 이 노래를 띄워드리는 소개 멘트, DJ 멘트 시작합니다.

0: 가끔은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왜 울어?
0: 멜로디만 들어도 그 시절의 사랑과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노래 말입니다. 아, 오늘 들려드릴 곡은 미국의 컨트리 팝 그룹 포코의 Sea of Heartbreak입니다. 예, 제목부터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찬 바다라니 참 애틋하죠. 아, 저기 5번 테이블 손님 커피 감사합니다.

0: 다음에는 오렌지 주스로 부탁드려요.
1: 네. 한 잔에 얼마예요?
0: 500원. 예, 인생을 살아보니 사랑의 파도도 참 여러 번 찾아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아, 음악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포크의 Sea of Heartbreak.
1: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강민주 DJ의 선곡으로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참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이 노래? 아,
1: 이거 네. 옛날에 생각이 난, 저 이 노래도 틀어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0: 실제로 음악다방 DJ 네네. 하실 때?
1: 네, 음악다방에서 내 그 오리지널 판을 또 구할 수 없으니까 백판이라 그래요, 옛날에. 네,
0: 복사판?
1: 예, 네, 복사판. 네. 그 청계천 가서 그.
0: 불법 복사판.
1: 그런 것도 사가지고, 틀어주고.
0: 그런 거 틀면은 걸릴 텐데?
1: 아니요, 그때는 안 걸렸어요.
0: 안 걸렸어요?
1: 네, 지금은 걸리겠지만.
0: 음악다방 DJ 하실 때는 주로 활동 무대는 어디셨어?
1: 아, 저 어디 동대문 쪽에서 동대문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 서소문 쪽에서도 했었었고.
0: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제 뭐 종로, 저도 뭐 20대 초반에 네. 그 음악다방 DJ는 안 해봤습니다만 네네. 음악다방 DJ들이 예? 있는 커피숍 이런 데는 가봤는데 그때 오게 마주쳤을 수도 있었겠네.
1: 그랬을 수도 있겠다.
0: 그때는 네. 월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DJ 월급을?
1: 아, 시간당으로.
0: 시간당 얼마? 네네. 500원?
1: 아니요. 아니요. 시간당 그래도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정도 받았어요.
0: 그래요?
1: 네. 근데 보통 2시간 정도 하니까
0: 6,000원?
1: 뭐 6,000원 8,000원밖에 안 되겠지. 2시간 해봤자.
0: 그래도 뭐 80년대 초반에 그 정도 돈이면 네. 괜찮았을 것 같아요.
2: 뭐 이게 시대가 네. 저는 언니랑 이 그 세대 차이 난다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확 느껴지네요. 저희 때는 음악다방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0: 다음 세대니까.
2: 네.
0: 아. 뭐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2: 몇 살 차이 근데. 안 나는데 네. 네, 굉장히 확 느껴지네요.
0: 그때는 서지호 씨 젊었을 때는 음악다방 DJ는 좀 가고.
2: 없었어요.
0: 그때는, 뭐가 있을 때예요?
2: 그때 이제 나이트클럽.
0: 나이트클럽.
2: 네, 나이트클럽, 뭐, 콜라텍.
0: 나이트클럽은 나 있을 때도 있었는데.
2: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저희는 나이트클럽이 훨씬 더.
1: 네. 그때는 다방도, 심야 다방이 있었어요.
0: 심야 다방?
1: 네, 네. 심야 다방.
0: 밤 12시 이후에 하는?
1: 아니, 24시간 하는.
0: 24시간? 예. 그런 다방도 있었어요?
1: 예, 예.
2: 아니, 콜라텍이 낮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료 하나 시키고 지금은 이제 콜라텍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가시는 막 이런 적이었는데 저희 때는 콜라텍에서 그냥 나이트는 좀 돈을 많이 들고 가야 되고
1: 우리 때는 우리 때 심야 다방이 있어요.
0: 알겠어요. 네. 저기요 네. 정리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은 좀 하지 맙시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옛날에 두 분의 DJing 하는 거 보니까 네. 옛날에 막 대단한 그 DJ들 많았잖아요.
1: 아, 정말 커피 같은 거 리퀘스트 뮤직이라 그래갖고 예, 쪽지에다가 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0: 영화에 봐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자 이제 DJing 대결까지 받고 세 번째 대결 마지막 라이브 대결로 가도록 네. 할게요. 네네. 자 신청곡들 많이 좀 보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강민주 씨가 먼저 해야 되나 순서가 그죠?
1: 아니요, 아,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0: 서지호 씨가 먼저 할래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파블 PD가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응? 요거를 네. 한번 해보면 어떠냐. 네. 서지호 씨한테 여러 가지 노래가 들어왔는데, 네. 괜찮겠어요?
1: 네. 자, 잘 그러면,
0: 고 실장님.
3: 네.
0: 자, 준비됐어요?
3: 네.
0: 전 세계적으로 엘프를 제일 잘 만지는 고 실장님. 네.
1: 만지기만 하죠.
0: 키를 잘 맞춰주세요, 이번에.
3: 좀 얘기했어요, 키?
4: 네네.
1: 네.
0: 자, 그럼 키가 뭔 키예요, 지금?
3: G 키입니다, G.
0: EFG. 네, G. 자, 그러면 서지호 씨 G 키로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자, 듣겠습니다. 박수.

0: 야, 잘한다.
1: 씨가 직접 신청곡으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지금 저 파블로 PD가
2: 네, 키 맞았어요.
1: 공목을 잘못 써놨어.
2: 응? 네? 아 그래요?
1: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아니고 간 사람인데.
2: 맞아요.
1: 네? PD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제목도 제대로 안 적어놓고. 그러니까 고실장이 옆에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떠난이 아니고 간이라고. 정정을 해드려야지. 하여튼 이번에는 저 고대 실장이 저 키도 잘 맞춰주고.
2: 아유 고맙습니다.
1: 서준 씨 어땠어요?
2: 네네 아주 좋았어요.
1: 만족합니까?
2: 네네네.
1: 이제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강민주 씨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강민주 씨한테 여러 가지 신청곡이 왔는데 파블로가 추천을 한 노래가 이거예요. 한경의 원곡의 예시인의 노래. 어때요?
3: 네, 좋아요.
1: 괜찮습니까?
2: 네, 잘 어울려요.
1: 예시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지 강민주 씨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프, 잘 맞췄습니까?
4: 네, 좋습니다.
1: 듣겠습니다. 박수!

0: 있습니다.
1: 서지효 씨가 중간에 네. 코러스 넣었잖아요, 강민지 씨한테. 네. 아, 서지효 씨 코러스 좋다고 칭찬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
2: 언니가 노래가 좋으니까 네. 얹고 싶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서지효 씨가 이렇게 겸손할 줄도 안 해, 또. 자,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네. 듣고 오겠습니다.
2: 아, 광고.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4: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네 자 오늘 마무리는요 노래 없이 끝곡 없이 그냥
2: 아, 왜요?
1: 맞춰야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 지금.
2: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1: 56분 25초에 멘트 네. 아웃이래.
2: 아 네. 그래요?
1: 두 분 노래는 저 내일 네. 저희 생방송 정규 시간에 네네. 한 곡씩 띄워드릴 거예요. 한 곡씩 내일 끝곡을 뭐 틀어드리니까.
2: 아 네. 네네.
1: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노래라도 틀어드려야지.
2: 아 뭐 56분까지는 떠들어도 되나요? 그러면?
1: 25초까지.
2: 25초 네.
1: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최후의 진술.
2: 최후의 진술. 네. 네. 가을입니다, 네. 여러분. 네.
1: 하나만 한 소리 그만하시고.
2: 네네.
1: 자 강민주 씨는 뭐 요트 바랍니다. 타러 가신다면 잘 타고 오시고요.
2: 네. 안 빠질. 기도 좀 해주세요. 수영을 못 해요.
1: 그러면 한 달 뒤에 서강 대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4: TBS 캠페인
6: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7: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4: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8: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4: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창녕 부근 화물차 석대와 승용차 석대 6종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사고 처리 2차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는 풀렸지만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뒤로 7km 구간 밀립니다. 영산이나 창녕 진출로를 이용해 국도로 우회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부순환은 성수분기점 방면 홍지문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홍제 램프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김포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정체입니다. 영동대교나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에 발견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에 대해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현재 충무아트홀 중국장 블랙에서 10월 25일까지 공연 중인 뮤지컬 푸른꽃 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푸른꽃의 박소영 연출과 주인공인 크레타 역할의 최은영 배우, 하인리 역할의 김리현 배우가 함께했는데요.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새 출연진의 인사부터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박소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꽃에서 크레타 역을 맡은 최은영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리 역할 맡은 김리현이라고 합니다.
0: 자, 이 푸른꽃을 통해서 세 분을 만나 뵙게 됐지만 이 세 분에 대한 그 실력과 소문은 너무 쟁쟁하여서 세 분에 대한 소개 먼저 우리 박소영 연출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4: 한국 뮤지컬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연출가다.
0: 이야.
4: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동의합니다. 네.
4: 네. 배우들과 소통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배우들과 함께 만드는 그 작업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뮤지컬을 연극의 확장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은 연극이야 이런 예,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소영연출님 작품을 잘 보면 연극적인 해결 방식이 공연에 굉장히 많아요.
1: 그 뮤지컬이나 연극을 어떤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무대 위에 올리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꼭 뮤지컬이고 연극이어서 차이를 둔다기보다는 큰 확장적인 개념으로 이 이야기가 어쨌든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무대의 언어가 무엇인가. 뮤지컬도 결국은 노래를 할 때 감정의 확장이기 때문에 결국 그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노래 연기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그래서 노래를 배우가 잘 부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노래는 결국 이야기고 말이기 때문에 그거의 전달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가 관객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그냥 그 순간을 좀 생각하면서 모든 그림들을 그리는 것 같아요.
4: 네네. 그런 지점을 생각해보면은 저희 데뷔작을 딱 떠올려보면 여신님이 보고 있었거든요.
0: 여보쇼의 그 신화가 여기서 시작됐군요. 네,
4: 그렇습니다. 우리 연출님
1: 출연했죠.
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네,
0: 수도 역할에.
4: 네. 김연 배우님 바로 옆에 계시고요.
0: 네. 네.
4: 이 바로 작품이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잖아요.
0: 맞아요.
4: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로의 이 소극장 뮤지컬 중에서는 뭐랄까요? 올리면 그냥 뭐 관객들이 너무 사랑해주시는 그런 작품이 이제 2013년에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한이박 트리오 작업이 있었죠. 레드북. 쇼맨.
3: 아,
4: 그리고 라이카까지.
0: 라이카.
4: 예, 이렇게 작업을 쭉 이어오고 계세요.
0: 네.
4: 그런데 연출님께는 트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장이박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석 작가님을 빼고 장우성 작가님이고 연출님이신 우리 네. 장우성 그 작가님이 들어와 계시는 장이박 트리오가 있는데 그 장이박 트리오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바로 목소리 프로젝트라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역사에는 존재했으나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모른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프로젝트가 바로 목소리 프로젝트입니다.
0: 테일이 그래서 탄생하는군요.
4: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1: 여기도 또 훼손하네요.
4: 그러니까요. 테일에 등장했던 테일이 바로 또 옆에 맞아요. 계시고요. 그리고 섬. 아. 섬이 지금 공연 준비. 네. 섬에 또 등장하고 계시죠.
0: 리언 배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리언 배우는 저한테 조금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언 배우가 전 테일도 그랬었고 팬레터 때도 그랬었고 이번 푸른꽃도 그랬고 눈물 버튼이셨어요.
4: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이렇게 예쁘장한 모습이고 싶은데 계속 눈이 부어있게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 어떻게 책임지실 것 같아요?
4: 그리고 또 한 작품 있죠. 백인당 대요. 아. 이 세 작품이 바로 목소리 프로젝트가 만든 작품이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작품은 뮤지컬이라기보다 양식명을 음악극이라고 맞아요. 붙이고 에이. 계세요. 좀 담백하고 진정성 있는 음악을 활용해서 그들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테일의 전테일, 그리고 섬의 마리안누와 마가렛, 그리고 백인당 태형의 이태형, 이 그들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전테일의 목소리,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 40년간 한국의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치료했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두 간호사 마리안나 마가레,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의 전기적 사실, 이것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뮤지컬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춘기, 기다리 아저씨, 그리고 참이, 네. 그죠? 그리고 봄을 그대에게, 그리고 라이선스 작품들도 꽤 이제 갖고 계신, 예를 들면 퍼놈, 하드스타운, 현령연철 하죠. 그리고 아일랜더, 그리고 웨이스티드, Come From Away, 디어 에바넨스, 네. 네, 연출하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찍은 그런데요. 라이선스 뮤지컬도 많이 연출하셨어요.
0: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배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김연 배우는 일단은 팬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매 공연마다 온 힘을 다해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4: 맞아요.
0: 걸 해주셨어요.
1: 그건 맞아요.
4: 진짜 맞아요.
0: 아니 진짜 공연 맞아요. 끝나고 탈진하지 않아요? 좀 그런 편이죠.
3: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보러 오셨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0: 그리고 머리로 가슴으로 연기하는 배우 하인 리히그 자체. 리현 배우의 리히그 자체. 연기, 노래, 춤, 얼굴 모두 뛰어난 만능 리현 배우님이라고. 도망가실
1: 그치,
0: 것 같아서.
1: 그렇게 되지.
5: 굉장히 민망스럽네요.
0: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3년생이시더라고요.
3: 예,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아니 그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연수보다 조금 숫자가 네. 적은 숫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93년이요? 이렇게 됐는데 명지대에서 뮤지컬 공연 전공을 하셨고 네. 그 머더러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3: 네, 네, 맞아요. 네,
0: 2019년에 네. 일이었고
3: 맞습니다.
0: 그리고 일찍이 딤프 어워즈 뮤지컬 개인부 우수상 그리고 춘천 연극제 뮤지컬 갈라 부문 최우수상 수상이면서 네. 상복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리현 배우의 이름을 드높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베어 더 뮤지컬에 그때 피터 역 오디션이 무려 1500대 1이었대요. 아,
1: 진짜요?
0: 네. 알고 계셨어요?
3: 살짝 듣긴 했었어요.
1: 네. 그거 뚫고 된 거예요?
0: 데뷔한 그 이듬해에 이거를 지금 따냈다는 거니까.
3: 그렇죠.
1: 네. 그 멋진 배우구나.
4: 페르소나.
0: 네. 이 대한부가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로 극부상을 하시는데 이후에 히스토리 보이즈, 엘리펀트 송 같은 묵직한 정통 연극부터 네. 여보셔, 여보셔 신이 네. 보고 계셔. 은하철도의 밤, 그리고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랭보. 또 최근에 팬레터. 예, 세훈, 리언 세훈의 그 역할 때문에 제가 또 완전히 팅팅 부은 눈으로 나와야 했던. 그리고 푸른꽃의 하인리 역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베어 더 뮤지컬 연습 당시에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극중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서 런스로 끝난 다음에 헛구역도 하고 밥도 못 넘길 정도였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3: 그랬었죠. 근데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 막 공연을 하다 보면 인물에 내가 100% 몰입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어떤 주변 환경과 뭐 같이 하는 사람과 뭐 모든 환경에 한 번에 딱 맞았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중 한 번이었었던 것 같아요.
0: 드디어 이제 최은영 배우에 대한 소개. 저 너무 떨려요. 2013년생이시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아리슨 서머스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야. 빌리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4: 유지했잖아요.
0: 이때 당시에 오디션 봤던 거 기억해요?
2: 제가 원래는 이제 저는 사실 마틸다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제 마틸다 오디션이 오면은 꼭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전에 빌리 오디션이
0: 먼저
2: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오디션을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디션 보는 기회로
5: 경험 삼아
2: 봐야겠다 했는데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허. 오디션 그냥 오디션 분위기 자체가 엄청 막 되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애기들도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춤추고 다 같이 노래하고 하니까 재밌게
5: 드디어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그쵸. 22년에 하고 싶었던 네, 뮤지컬 맞아요. 마치다의 타이틀 롤 마치다 원무드 역을 맡아서 말 그대로 진짜 천재적으로 무대 장악력을 보여줍니다. 마틸다 딱 됐을 때 어땠어요?
2: 마틸다 딱 됐을 때 느낌이 그냥 좀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게 막상 되니까 네. 약간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막 갑자기
1: 얼떨떨해서
5: 이게 된다고?
2: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그 뮤지컬 영상 보는 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막 캣츠 같은 것도 영상으로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뮤지컬 되게 재밌다 했는데 오디션을 보게 되고 그 이후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재밌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5: 이 배우는 타고난다. 여기서 봤을 때 뭐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우리 최은영 배우 같은 분을 보면은 타고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23년도에 제7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역대 최연소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진현우, 최은영, 이만윤, 하신비 공동수상에 마틸다 팀.
4: 맞아요. 네.
5: 아, 그 몇 살 된 거죠?
2: 저 그때 3학년, 4학년. 아~
5: 그러니까 최연소 신인상. 그때도 막 수상소감도 굉장히 눈물 글썽이면서도 씩씩하게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안 떨렸어요?
1: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5: 안 떨렸어요?
2: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요.
1: 그럴 수 있어.
2: 저 빌리 처음 공연했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때 직후까지 너무 떨려가지고 막 안 될 거 아는데 떨려서 아 아니야 안 될 거야 했는데 돼서 저는 막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다가 선생님들이 은영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막 얘기했는데 잘 얘기한지도 모르게 그냥 후다닥하고
5: 그 감정 느껴보고 싶다.
4: 그러니까요. 그러니
5: 필보를 잘 쌓고 있는데요. 할란드 카운티도 했었고 긴긴밤
2: 맞아요.
5: 또 연극 더 라스트 리턴 그리고 문라이트 오키나와까지 장르를 가르지 않고 진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대배우로서의 필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역 이런 거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대 장악력이 성인 배우들보다 더 뛰어날 때도 있고
6: 맞아요.
5: 이번 푸른꽃에서도 느끼죠? 리엄 배우님 어때요?
6: 진짜 저는 은영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저는 이건 진심으로 한 얘기인데
5: 네네네네.
6: 정말 하나의 배우의 그 인격체인 것 같아요.
5: 맞아. 이미
6: 나이를 없애고
5: 맞아 네. 맞아.
6: 그래서
5: 맞아.
6: 정말 넌 최고란다.
5: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생 몇 회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2022년이면 9살
2: 3학년
5: 그쵸? 뭐 9살 아이가 아니라 9살 배우님의 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따왔는데 당시 소년중앙과의 인터뷰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찾아야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옹골찬 대답은 도대체 어떻게 하죠? 9살.
1: 나 9살 때 뭐 했지?
5: 그러니까요. 리오 배우님 9살에 뭐 했어요?
6: 저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푸른 꽃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소영 연출과 최은영, 김리현 배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흐를 곡은 뮤지컬 푸른 꽃 가운데 크레타가 푸른 산호를 찾아 떠나면서 부르는 곡 보물지도라는 넘버입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1: 아니, 이럴 시간이 없어.

0: 우리 푸른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푸른꽃의 미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줄거리인지 우리 박소영 연출님께 저희가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1: 그 푸른꽃은 크레타 이야기와 이제 하이니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흘러가는 구조고요. 네. 크레타는 이제 올리버 언니와 함께 소원을 들어준 날 푸른 산호를 찾으러 네, 다니죠. 이제 올리버 언니는 가장 친한 언니로 이제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는 언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리브 집이 올리브네 집이 침수되면서 올리브 가족이 섬을 떠나게 되죠. 네. 크레타는 이제 상실감에 좀 무너지는데 이제 편지를 읽으면서 용기를 다시 내죠. 그래서 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고 지도를 이제 선 어떤 배에 타서 지도를 빼오는 작전을 하려고 해요. 이제 푸른꽃 소설은 예, 하이니 이야기는 크레타가 있는 책 속의 인물이에요. 하이니. 네, 엄마가 가장 좋아했었던 책. 그래서 크레타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그 책을 읽죠. 그래서 하이니 이야기는 바람이 부는 대로 막 강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이 허락하는 대로 자연에 몸을 맡기는 상인들과 함께 할아버지 집을 향해 성을 떠 성을 자기가 있었던 그 성을 떠나서 생애 첫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인들은 시인의 재능을 가진 하이니 에게 아리온 이야기도 해주고 그 아리온 이야기의 아름다운 노래는 막 그 당시에는 자연을 춤출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하이니는 그러다 푸른꽃 꿈을 꾸게 됩니다. 푸른꽃 속에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이어지는 여행을 하고 하이니의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을 통해서 성장 과정 그 자연 시인이 되고 싶은 하이니 그 배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오랜 여행 끝에 하이니가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해요. 연애를 펼치고 있는 그 집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푸른꽃 속 여인인 마틸데를 만나게 돼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이니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0: 그러니까 이게 연극, 그러니까 연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아마 관객들이 뭐 어떤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극중극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타가 그렇죠. 있는 책 속에 하이니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네. 또 크레타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네. 하고 이 두 가지가 막 이렇게 병행 구조였다가 섞였다가 네. 이렇게 또 해체됐다가 네. 약간 요런 뮤지컬인데 네. 처음 보고 저는 약간 좀 아 이거 난해하다 싶다가도 공연에 그냥 저를 맡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가도 좋은 그런 뮤지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뮤지컬 푸른꽃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그 독일 낭만주의 시인 노발리스의 소설인 푸른꽃이 이제 원제인 원작이죠. 거고 거기에 또 이제 크레타 이야기가 또 이제는 섞여 들어간 그런 뮤지컬인데 소설 푸른꽃 이게 어떤 소설인가요?
2: 네. 일단 노발리스라는 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1772년에서 1801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요절했죠.

0: 29살에. 예, 그런데 이분이 되게 많은 걸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학기술 관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대학, 예나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이런 대학에서 했는데, 법학을 공부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러다가, 프라이베르크 광산학교에서 광산학, 지질학, 화학, 수학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1: 요즘 말로 융합 천재네요.
0: 맞아요. 네. 네. 이 노발리스를 비현실적인 신비주의자 이렇게 읽는 관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전체의 학업의 방향성을 보면 시와 학문과 사회를 하나의 총체적인 지식체계로 결합하려고 했던 철학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푸른 꽃에 보면 사실 그런 궤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괴테를 우리가 아시죠? 네. 독일의 괴테의 비레른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에요. 푸른 꽃이. 예. 그리고 하일리는 노발리스가 창조한 인물이 아니라 중세 전설에서 전해진 음유 시인입니다. 그래서 하일리가 푸른 꽃의 의미를 체험하며 시인으로 성숙하고 마침내 시를 통해 자연과 인간, 역사와 사랑의 분열을 새롭게 매개하고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만드는 소설이 바로 푸른 꽃이라는 소설입니다.
1: 이 작품하고 어찌 보면 전 크레타의 이야기는 또 기후위기 이야기도 굉장히 결합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엮으신 거예요?
2: 책을 먼저 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낭만주의 시들에 먼저 매료됐었던 거죠. 네. 자연을 경외하고 중시하는 그 태도.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어쩌면 되게 당연한 세계관. 네. 그 세계관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다. 그 재앙을 이제 몸소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때쯤 다 관심을 가졌던 시기고요. 그래서 책 속의 인류와 이제 현재 시대 인류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네, 처음으로 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에 대해서 또 시인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죠 책 속의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는 인문학이 좀 경시되고 쇼츠나 리스 같은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것들을 찾고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시의성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 푸른 꽃 책을 보면 다 읽으면 좀 난해하기는 하지만 거대한 한 편의 시 같기도 하잖아요. 그 심상들이 떠오르는. 그래서 저희 작품도 그런 한 편의 시를 읽고 난 듯한 느낌을 관객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시여서 어려웠나 봐요.
2: 네, 그럴 수 있는. 네,
1: 시여서.
2: 은유나 상징이 또 많고.
1: 맞아요. 네. 아, 그랬구나.
0: 풀어주지 않잖아요, 시는. 네, 자기가 해석하는 거고. 네, 자기 마음에 다가온 대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 네,
0: 맞아요. 네. 이 노발리스가 살았던 시대의 낭만주의의 개념이 그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한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삶에서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내 본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낭만주의자들에게.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노발리스는 그 이런 낭만주의적인 관점 아래 자기의 미적이고 윤리적인 과제를 조화를 이루면서 완수할 수 있는 존재는 뭐 행정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시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시인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을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의 여정을 통해 마지막에 시인이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1: 네.
0: 그것이 이 작품의 포인트거든요.
1: 이것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맞아요.
0: 네.
2: 그래서 푸른 꽃을 꿈꾸면서 그거를 그렇죠. 찾으러 가는데 네. 저는 제 생각했을 때 그거를 푸른 꽃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그쵸. 것 같아요. 그 찾으러 가는 그 과정들.
0: 맞아요.
2: 여정들.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
3: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푸른 꽃 가운데 같은 이름의 넘버 푸른 꽃이라는 넘버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0: 두 주인공을 좀 떠올려 보면 크레타도 그렇고 화이니도 그렇고 그렇게 상실을 겪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아주 정말 그 푸른 꽃을 자주 읽어줬던 엄마를 잃은 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그
2: 아내와
0: 옆돌길 할 정도로 한눈에 반해서 첫사랑에, 그러니까 사랑에 반해서 즐거웠던 그 시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실감을 표현하는데, 이번에 또 리언 배우가 또 누워서 그렇게 오열하는 장면에서 저또 열심히 또 울었네요. 예. 그런 상실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좀 마음을 좀 잡으면서 가세요? 무대 안에서?
2: 좀 많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놓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딸려오는 것 같아서 내가 막 누가 죽었어 하면 죽은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이랑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그 사람이 왜뭘할수 있었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이제 신이 나가니까 밟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흘러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우리 은영 배우도 두 번의 상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이별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1: 맞아요.
0: 올리버 언니하고의 그 씬이 또 저희 눈물 버튼이
1: 그렇죠.
0: 돼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해요?
1: 근데 아까 리안 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편지라는 그게 되게 저는 그것 편지를 보면서도 약간 감정이 오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제 친한 언니가 어디를 가도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편지는 되게 보내는 것도 오래 걸리고 받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느낌도 되게 그 올리버 언니랑 헤어지고 나서 둘이 같이 그 노래 부르는 그씬 때도 되게 그냥 가만히 보면은 그냥 감정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3: 올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4: 알았어, 크레타. 자, 앞장서.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가족이 가게 된 섬은
1: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뮤지컬 푸른 꽃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 올리브의 편지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0: 그런 섬이 있다고?
1: 그리고 거기에는 산호도 무지 많다고 들었어. 어쩌면 푸른 산호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라도 찾게 되면 내가 바로 편지

너 주려고 산후인형도 무지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 곧 만날 테니까 알았지?

0: 이제 때가 됐어.
1: 작품이 그리움으로 다가와요. 저한테.
2: 그립다.
1: 그리움. 네. 그러니까 잃었고 상실했고 마틸데를 그리워하고 있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고 올리브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틸데이기도 하고 올리브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있었으나 없어진 것.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 같은 어떤 것. 제가 보기엔 그게 자연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2: 그렇네요.
1: 네, 그것이 자연이고 그 자연이 여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마틸데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올리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있었다가 없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 이 인물들이 전부 그리움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 작품의 핵심적인 정서이자 테마하고 딱 연결되는 이게 딱 조각되는 그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환경 문제가 잘 결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네팔 상황도 네. 겪었지만 그렇죠. 그런 기후로 인한 진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상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 자연, 뭐 지구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거시적인 상황에서도 상실.
1: 네.
2: 그렇죠. 그리고 그 상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막 이렇게 그렇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이라는 표현을 크레타가 하면서 부르는 그 넘버에서 아직이라는 부사가 이렇게 설레는 단어였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직을 제가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은영 배우의 목소리로 이 크레타의 정말 청아한 목소리로 아직 우리가 할 수 있고 아직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아직이 정말 저는 이렇게 진짜 경종을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었거든요.
3: 작가님도 네. 그 아직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얘기해 주시긴 해서 크레타들한테
4: 맞아요.
3: 그렇죠.
2: 네. 잘 흡수했네. 관객이 잘 흡수했네.
1: 그럼요.
2: 네.
3: 크레타도 일기 쓸 때도 그 아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 나갈 때 크레타들한테도 그 아직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무것도 몰랐지만 느꼈잖아요.
3: 그러니까. 네,
2: 그럼요. 관객들하고
3: 신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2: 관객들하고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거 너무 심각한 뮤지컬 아니야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어른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2: 들려주고,
3: 네, 들려주고 보여주는. 보여주고 바라봐주고. 그래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크레타 어떻게 보면 은영이 소율이 소은이를 위해 이 뮤지컬이 존재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마당을 만들어주는 것.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고 원래 드라마라면 사실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크레타가 읽으면 다시 나와야 되는 그치. 존재들, 배우들이기 때문에 배우로 다시 나와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5: 노래는 그렇게 끝이 나고 시인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어.
6: 뮤지컬 푸른꽃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푸른꽃 가운데 아리온 이야기라는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 잘랐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1: 보물을 차지하려고 서로에게 칼을 겨눴기 때문이야. 그때 갑자기

0: 요즘에 얘기한 거 살짝 덧붙이면 저도 어느 순간 배우로 있다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저도 어쨌든 인물로서. 그래서 마지막 어느 날 마지막 장면을 하는데 내가 크레타의 거북이 정령이었나? 가 싶더라고요. 저희 모두를 크레타를 위해서 움직이고 크레타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잘 보더라고요.
0: 맞아요.
1: 오히려 어떤 논리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쭉쭉 흡수하는 느낌으로 제 뒤에 되게 많았는데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0: 진짜 문학이 아니라 시이다 보니까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2: 그러니까 막 스토리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면 되는 그런 작품으로. 그리고 앞서 정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크레타의 정령으로 거북이가 나오잖아요. 또 거북이 가방도 예쁘게 메고 있고 정령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작품에서 보면 모든 이에겐 이미 존재했던 정령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겐 마치 한국의 태몽설화랑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졌어요. 라는 팬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와는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연출님과 배우님들에게는 어떤 정령들이 존재하셨을지 궁금해요.
3: 저는 사실 그 정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지브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그 센과 치히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힘이 많이 됐어요.
1: 맞아요.
3: 그 제가 연습할 때 맨날 차고 다니던 팔찌가 있었거든요. 그 팔찌가 그 센과 치히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유바. 맞아요. 유바. 그 유바바 언니가 치히로한테 그 보라색 마법실로 약간 이게 널 지켜줄 거야 하고 주는 팔찌가 있는데 그걸 제가 계속 차고 다녔어요.
2: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김경기 작가 얘기하시기에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환경일 수도 있고 뭐 그 우리 극중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의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센과 치히로가 주는 그런 정서가 제가 보기에는 그쵸 은영 배우의 정령일 수 있겠네요.
0: 은영이 식으로 풀면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해서 어릴 때
2: 그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요?
0: 저 알라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2: 이야 알라딘도 하셔야겠네.
1: 프라더비 이거 그런
2: 뭘 하셔야겠네요.
0: 어릴 때 항상 그 알라딘 비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요.
2: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4: 근데 정령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작품하면서 더 많이 제 안에 더 깊은 무의식에 나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
4: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저 안에 있는 숨겨진 어떤 존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에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말로 뱉지는 않지만 말이라는 언어로 말하지는 않지만 정령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령을 외부에서 찾아서 그렇긴 하지만 아까 우리 최승현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이 그리고 원작인 푸른꽃 자체가 나를 찾아가고 나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을 때 정령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의 좀 심적인 깊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 에서도 되게 좋은 야 우리 팬들 대단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장면 그러시겠지만 배우님들께서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씬이나 그 이유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은영 배우는 어떤 씬을 제일 좋아해요?
3: 저는 올리브의 편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2: 그 슬픈
3: 올리브
2: 장면을
3: 언니랑 떠나고 올리브의 편지랑 그 크레타의 편지라고 크레타 솔로곡이 약간 이어지는 약간 애매하게 이어지는 느낌인데 또 그것도 두 개가 다 편지에 관련된 그런 느낌의 노래인데 항상 그거 부를 때마다 그냥 약간 막 노래가 너무 좋고 막 가사가 너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거 할 때 제일 약간 와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2: 뮤지컬 푸른꽃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 주인공 크레타가 부르는 크레타의 편지라는 넘버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0: 그거 들려주실 때 저희는 오열해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네. 그러니까 귀호강을 한다는 게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배우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진짜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쫙 녹아지는 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귀여워요. 히히, 어떻게. 어, 네. 그리고 은영 배우님한테 아주 현실적인 질문. 네? 평일 낮공 혹시 학교 빼고 공연하시는지요? 학교 끝마친 후 공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평일 낮공. 네. 저녁공은 학교를
0: 다녀와서 하시면 되고.
1: 하는데요. 네. 낮공은. 아니, 낙공은 어쩔 수 없이.
0: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요즘 작품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1: 네, 근데 제가 또 연습도 많이 하고, 조금 자주 빠져서, 그냥 친구들도 그냥 안녕, 이러고, 선생님도 잘 갔다 하시고.
0: 박수영 연출께도 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극을 이루는 모두의 치열한 고민을 한데 모아서 관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연출님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0: 야, 이 어떻게 치열한 고민을 이 프롬코트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고민이 됐던 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풀어냈다 싶은 그런 지점이 있으시면 한번
1: 어렵지만
0: 자랑해 주세요. 네.
1: 사랑?
0: 이건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2: 아.
0: 솔직히. 그렇잖아요.
2: 그렇죠.
0: 네. 우리 리얼맨이 어떤 거? 어떤 장면?
2: 연출님을 보면 네. 정말 사람이 치밀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연기하면 궁금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게 그 전부터 그냥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오신 연출님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약간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야. 사람이에요.
1: 감사해요. 일단 전체 컨셉을 잡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 그 지점을 좀 오래 고민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령들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정령들이 저는 사실 이 이야기에 저희 작품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정령이 은유나 상징이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연출적으로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정령은 이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준 순수죠. 마음을 지켜준 존재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오브제 를 좀 고민을 했을 때, 네, 그 정령애들이 등장할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어떤 오브제가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우산으로 잡았거든요. 우산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저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오브제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장면들은 사실 고민을 안 한 장면들이 없어가지고.
0: 당연하겠죠.
1: 네, 어떤 장면을 뽑는다는 건 좀 어렵고, 그런 연출적으로 큰 개념을 잡아가는 것들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 오브제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서 마음이 확 펴졌어요. 그 우산 들고 나오실 때.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색감이 막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함을 느꼈었는데, 그 이제 또 푸른 산호와 푸른 코치 각각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은영 배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푸른 꽃을 푸른 산호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3: 저는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착하게 살면 좋겠다.
0: 오.
3: 네, 저는 그래요.
0: 네, 너무 좋아요. 우리 리어 배우님은요?
2: 지금 당장은 들어줄 게 없고 내가 나중에 힘들 때 말할 테니까 잠깐 킵해 줄래?
0: 유보해놓고 내가 아니 되게 재밌는 게 무작정 너 소원이 뭐야?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빌어봐. 막 이렇게 할 때와 이렇게 푸른 산호, 푸른 꽃이라는 그러니까 자연과 어떤 우리를 잇는 생명을 잇는 정령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3: 네.
0: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치? 은영 배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막 세속적인 거를 빌게 되기보다는 조금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게 이 작품의 또 힘인 것도 같아요. 정령을 앞에 딱 세워주신 것 자체가.
3: 맞아요. 네.
0: 아, 그리고 우리 김리현 배우께는 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115분 동안 인간의 희로애락을 극한으로 쏟아내시는데 배우로서 하인이라는 인물과 가장 깊게 공명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2: 내가 원하는 것과 그때 당시 느꼈던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자연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오늘은 비 올래 하면 비 오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 공연마다 공명하는 게 많이
0: 지점이 달라요. 네,
2: 지점하는 게 다른 거죠. 내가 원한다고 그건 이 친구와 저와의 마음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아무튼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 발휘돼야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대답은
0: 매번 다르다.
2: 네, 매번 달라가지고 사실 막 정확히 내가 어떤 집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0: 그럼 가장 최근에 했던 공연에서 가장 그날은 이게 확 오더라는.
2: 최근에 공연을 하는데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마틸데와 듀엣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란주 누나가 내가 뭐 늙고 지칠도 내가 좋아 라고 하는 장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아 얘가 이런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 딱 캐릭터가 공명이 됐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진짜 맞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고
1: 네 맞아요.
0: 함께 무언가를 오랜 시간 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더 많을 수 있는
2: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맞아요. 느껴지게 되는
1: 하인이는 그런 존재니까 네. 사실 네. 상실을 통해서 네. 어떤 깨달음을 주는 존재니까요.
0: 리언 배우님께 무대 위에서 크레타들 바라보실 때 우리 네. 아까 눈이 아까는 꿀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은 눈이 휘어진다고 눈이 휘어지게 웃으시던데 혹시 앞은 잘 보이시나요?
2: 사실 제가 정말 크게 웃으면 네. 앞이 안 보여요.
0: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셔야 네. 될 텐데 풀꽃 네. 저희가 다루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귀담아 주면 좋을까요?
4: 네. 저는 이제 공연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책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우르그 루카치라는 분인데 제가 한창 학교 다닐 때 대학원 시절에 정말 이분이 쓰신 책을 뭐 바이블처럼 읽었던 예,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첫머리가 바로 로발리스 얘기를 가지고 예, 이제 이야기를 풀어간 그 지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에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며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이게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의 시작입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고향 없음의 상태를 사는 사람이 이 근대적인 세계에서 세계와 자신을 계속 불화하고 이 어떤 일상이나 삶에서 고향이 없는 상태, 약간 실향민처럼 살고 있는 근대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이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발리스의 바로 푸른 꽃, 노발리스의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철학이란 고향을 향한 향수이자 어디서나 집에 머물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불화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았고 맞아요. 자연 안에서 그쵸. 살았지만 너무 무섭잖아요. 자연 때문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향을 상실한 게 아니면 뭐라는 거죠.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바로 이 루카치의 그 도입부가 떠오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흐름에 놓고 제가 과연 지금 어디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공연이 제가 뭔가 쉬어간다 한 템포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공연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루카치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별은 어디 있을까 그럼 제 정령이 별인가요?
0: 그럴 수
4: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두 분을 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연출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너무 영광이고 네. 그래서 제가 감동 먹었던 게 아까 작품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이 직업에 대해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만들어주는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정말 그대로 느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0: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거기에서 또 오롯이 너무 잘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맞아요.
0: 하인이 옆돌기 얼마나 신나운지 뿌듯합니다. 한 작품을 네. 이렇게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배우님과 연출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저는 구호에 외치는 그런 뭐 환경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많이 지쳐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푸른꽃을 보고 나서 다시금 좀 각성하게 된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 이렇게 멋진 이야기 속에 또 함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두 분 그리고 또 우리 네. 연출님의 활약 저희가 계속해서 쫓아내갈 거예요. 붙어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폼 안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수란로 성산방면 봉천터널에서 관악터널 구간 내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내 2,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2일대 정체고요. 이후로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정체입니다. 일산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막힙니다.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면 창녕 부근 있었던 사고 처리 마무리가 됐고요. 같은 방면 성주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나들목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수원 부근 5차로 갓길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기흥에서부터 정체입니다. 또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짧은 연휴가 끝나고 불과 3일 만인데요. 익숙했던 거리의 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행잎은 한층 더 노래졌고 단풍잎 끝에는 붉은 기운이 번졌고요. 감나무 가지에는 주황빛감이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이름을 잘 모르는 나무들도 하루하루 자기만의 색으로 가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걷는 속도도 조금 늦추고 시선도 조금 더 넓혀서 다녀야겠습니다. 지금 한눈 팔면 길가에 코스모스를 놓치고 어느새 낙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여러분도 바쁜 걸음 사이에서도 눈앞에 있는 계절을 한 번 더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서울 슬퍼지려 하기 전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2달러대로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원유 생산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인데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물론 물류비와 생산비까지 올라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당분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과 쿠팡이츠의 대규모 전산장애와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장애로 배달 주문과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자정 무렵부터 2시간 넘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쿠팡이츠의 배달 주문이 중단됐는데요. 단체들은 영업 손실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광고비 환불 등 종합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음식점주에게는 취소된 주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기보다 필요한 만큼 사 먹거나 절인 배추와 양념을 이용해 간편하게 김장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김치를 담근다는 응답은 62.3%로 줄어든 반면 포장김치를 구매한다는 응답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형마트에서도 1kg 이하 소용량 포장김치 매출이 증가했고 절인 배추와 김치 양념을 묶은 간편 상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담가 보관하던 김장 문화가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간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0: 네, 어떻게 두 분은 연휴 잘 보내셨나요?
2: 네.
1: 잘 보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보낸 걸로 뭐 하셨는지 묻진 않겠습니다.
1: 네. 집에만 있었습니다.
2: 네. 저는 밖에만 있었습니다.
0: 아주 상반되는 두 분과 자 오늘의 출동지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으로 가볼 건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효자로 소문난 1세대 실손보험. 이것만 믿어도 될까입니다. 1세대 실손은 보장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보험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큰 병에 걸렸을 때 생각지 못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짚어보고 내 실손의 통원 한도와 부족한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실손보험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세대 실손보험은 뭐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빈틈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이고요. 용인에서 남편과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0년 가까이 유지한 1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가입할 때부터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좋은 보험이라는 말이 들어서 보험료가 올라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갱신 안내를 받고 떠오르는 거냐며 남편과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1: 여보, 실손보험료 또 올랐어? 이 돈이면 멸치가 몇 박스야. 주변에 우리처럼 많이 내는 집도 별로 없던데 우리 뭐 잘못 든 거 아니야?
2: 아유, 당신 모르면 가만히나 좀 있어. 이거 지금 가입 못하는 1세대 실손이잖아. 큰 병 나도 병원비 걱정 없다니까. 남들 부럽다고 난리네. 지금 무슨 말이야?
0: 그런데 그때 옆에 계시던 단골 손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3: 사장님, 그 옛날 실손보험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잖아요.
0: 알고 보니 손님의 남편분이 암 치료 중이셨는데요. 실손 외에 다른 보험 안 들어온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보험 증권을 꺼내봤지만 제 보험은 통원은 얼마까지 되는지 큰 병에 걸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20년 가까이 좋은 보험이라는 말만 믿었는데 제 1세대 실손 정말 이거 하나만 믿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들? 이렇게 오래된 1세대 실손 보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이것만 믿고 계셨던 거잖아요. 자,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2: 처음에는 본인 보험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통원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루에 얼마까지 나오는지 여쭤봤더니 그건 잘 점점점점 네, 그리고 병원 대신에 저희 거 100% 나와요.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장의 비율이 높 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신 상황이었어요.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도 통원 한도나 보장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이렇게 100% 나온다 이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도 실제로 통원 한도가 따로 있었나요?
1: 네, 실제로 증권을 확인해보니 입원 의료비는 수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지만 통원은 하루에 20만 원이 한도였는데요. 사연자분도 그걸 처음 아시고 그럼 입원 안 하고 치료받으면 20만 원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하고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평소 가벼운 통원 치료라면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병으로 고액 치료를 받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실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보험의 통원 한도가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0: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암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통원한다고 해서 그래도 엄청 나올 텐데 자,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20만 원만 나온다면 나머지 18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물론 실제 보험금은 뭐 치료 내용이나 약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네. 사연자분은 그동안에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실손보험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0: 무조건적인 믿음이었군요.
2: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래된 실손보장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치료비를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고 또한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가 얼마인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세대 실손 내용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우리 청취자님이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다고요?
1: 네. 사연자분은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남편분은 조리와 배달을 맡고 계셨고 사연자분은 재료 손질과

0: 병원을 갔을 때 쓴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하는 것이지 줄어든 매출이라든지 생활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비라는 것들인데요. 네. 뭐 약관에 따라서 진단이 확정이 되면은 진단비는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치료비로 사용을 하시든지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활용의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1: 이렇게 우리 사연자님처럼 내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당장 생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바로 그 진단비가 쏠쏠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실손보험 하나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체 가입력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이 하나 더 있었고요.
1: 네.
2: 그 안에 일반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 다행이네요.
2: 사연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저도 암보험 있었나요? 라고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험료 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뜻밖의 보물찾기 같은 걸 해주신 거네요.
0: 네, 뭐 없다고 생각했던 암진단비가 1,000만 원이 생긴 거니까 너무 다행이죠.
1: 네.
0: 하지만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고려한다라면 사실 충분한 금액은 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치료할 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더 없는지 살펴봤는데요. 기존 보험에는 항암치료 관련 보장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에 대한 뇌혈관 허혈성 이런 진단비들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진단비는 이제 생활비로 좀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비랑 암치료비 중에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2: 기존에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암 진단비가 부족하다면 진단비를 먼저 보완을 하고 진단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치료비 보장을 추가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진단비는 암 진단이 확정됐을 때 목돈으로 받고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했을 때 지급되는 보장인데요. 실손보험과는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존 보장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보장을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부족한 부분 채우는 거 너무 좋죠.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하지만 이게 또 보험료 부담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기 때문에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연자분이 내고 계시는 1세대 실손보험이 2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4만 원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지를 원하셨죠.
1: 네.
0: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상당하거든요. 이 금액이. 그렇지만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당분간은 감당할 여력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올해 11월에 다시 확인해 볼 중요한 제도가 있거든요.
1: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 보험을 점검해야 할 때 중 하나가 그 어떤 제도가 바뀔 때 한 번쯤 점검해 보면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귀 쫑긋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11월에 실손보험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초기 실손보험 전환 할인 제도인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그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다음 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1: 네.
2: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다음에 3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1: 네.
2: 실제 대상과 그 세부 조건은 제도가 시행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5세대로 전환을 하면 3년 동안 보험료를 절반이나 할인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오래된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5세대 실손보험을 전환한 뒤에 그 보험료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만 원이던 청취자님이 전환하고 5세대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보험료가 예를 들어 6만 원이다 라고
1: 네.
0: 했을 때 할인 기간 동안에 이 6만 원을 3만 원 정도로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실제 보험료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보험료만 보고 또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할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5,000원씩 원래 보험료로 올라갈 거고요. 그 보험료에 대한 수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얼마나 저렴해지는지 만 볼 것이 아니라 보장의 내용이나 장기적으로 부담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네, 그 1세대 가입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0: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대상이라서 일부 2세대 가입자도 가입 시기와 조건에 따라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확인이 꼭 필요하고 결국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보장 내용과 장기적인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손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11월 제도 시행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연자분도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신 거죠?
2: 네.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실제 할인 조건과 그리고 보험료를 확인을 하고 기존 실손을 유지할 경우와 그리고 5세대로 전환할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암진단비와 항암치료 관련해서 보장이 부족을 했고 그리고 뇌나 심장 진단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환이 적절하다면은 이 줄어든 보험료 중 일부를 활용해서 부족한 진단비와 치료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실손으로 1년에 받아가는 돈이 거의 그냥 0원. 저 병원에 잘 안 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환을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2: 전환을 추천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실비 자체에 내시는 금액이 그것만 딱 따져서 보면은 떼서 보면은요 실제로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1: 한 1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2: 근데 그 10만 원 중에 실비로 나가고 있는 돈이 정확하게 따져보면은요, 훨씬 적을 거예요. 그 안에 진단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다른 기타 부수적인 특약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 실비만 떼놓고 보면은 그거보다는 사실 저렴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유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굿다 이것도 아깝다 그러시는 경우다라고 한 경우에는 또 전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실비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 결국에는 그런 모든 손익을 다 따져보고 전환을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이득이다 하면 바꿔야겠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세대로 전환할지 말지 이게 단순한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만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지 딱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0: 네,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먼저 지금 내는 보험료와 전환한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두 번째는 전환하면서 줄어들거나 달라지는 보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아낀 보험료로 부족한 진단비나 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지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기존 실손이 24만 원이고 전환한 다음에 보험료가 6만 원이라면 월 18만 원 정도의 차이가 이제 생기잖아요.
1: 네.
0: 그중에 일부로 부족한 보장을 채우더라도 전체 보험료가 줄어드는지 혹시 늘어나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일단 따져보는 건데요. 결국 실손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체 보험료와 전체 보장을 함께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저희 이렇게 사연 나누고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궁금한 문자 도착했거든요. 3294님께서 1세대 실손보험인데요. 대장암 검사했는데 선종 제거했다고 합니다. 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하셔야죠.
1: 네.
2: 선종을 제거하셨으면은 아마도 용종 제거 이렇게 하시면서 검사하시면서 제거하셨을 텐데 수면 내시경 비용이나 뭐 제거 비용들이 일부 나오셨을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이걸 고민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것을 하고 나면은 내가 전환이 안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데 전환과 청구는 별개인데요. 전환이 안 되는 거는 1세대 실손의 경우는 주의하시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정신과 질환. 뭐 치매 관련이라든지 내지는 뭐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을 하셨거나 처방을 받으셨거나 병원에 간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전환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으니까요.
1: 네.
2: 빨리 청구하세요.
1: 네. 우리 3.19선이 빨리 청구하라고 하십니다. 네. 머니119 이번 시간에는 1세대 실손보험을 오래 유지해온 50대 자영업자분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실손 하나면 병원비는 충분하다고 믿고 계셨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통원한도는 하루 20만 원, 암 진단비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보장이 충분한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오래된 실손이 있다면 통원 한도와 암, 뇌, 심장 진단비, 치료비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11월 할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험료만 보고 전환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보장을 새로 채울 수 있는지까지 함께 비교한 뒤에 결정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보험도 점검 받고 싶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긴다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이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홍민정, 아마도 그건.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만 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 문자 도착했는데요. 0191님께서 초등학생 아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고 독감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네 엄마가 우리 애는 독감 보험 들어놨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험은 큰 병에 대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독감 보장도 따로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독감은 실손보험으로도 병원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 주변에도 독감 걸리시는 분들 한두 분씩 늘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한데요. 이런 보험 따로 드나요?
1: 따로 드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요즘에는 뭐 미니보험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독감만 따로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합보험 안에 독감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큰 병에 대비를 하지만 또 소소한 보험의 효용성이라고 하죠. 네. 이게 타먹는 질병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뭐 가입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독감 진단비는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지금은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가입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좀 많이 비싸져가지고 이제 천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내가 이 돈 내고 20만 원 받으면은 약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굳이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이게 없어 사실 20만 원 10만 원 없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러면은 굳이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 나 효용 같이 좀 쓰고 싶어. 나 보험 들고 뭐라도 하나 좀 받고 싶어. 네. 라면은 뭐 미니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조건값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감 진단을 받고 나서도 그냥 해열제 처방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요.
0: 아, 네.
1: 독감 진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약 처방을 받으실 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제 처방이라고 하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으셔야지만 주사든 약이든 처방 받으셔야지만 독감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은 좋겠네요.
0: 그거는 실손이랑은 따로 받을 수 있는
1: 따로
0: 거죠?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보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꼭 큰 병만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감 진단비 외에도 뭐 골절 진단비라든가 뭐 깁스 치료비 그다음에 응급실 내원비처럼 일상에서 조금 유용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0: 네.
2: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용도가 조금 높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큰 병에 대한 보장을 우선을 하고
0: 그렇죠.
2: 보험료 부담이 적은 선에서 필요한 특약들을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좀 우리 애는 좀 자주 아프다 혹은 네. 뭐 자주 다친다 덤벙덤벙 된다 하면 이런 특약을 들어두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두 분에게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우리 671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52세의 여성이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작은 수술을 받고 보험금 80만 원 청구했는데요. 보험사에서 가입 전 치료 기록을 확인했다며 고지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제가 분명 설계사에게 병원 다녔던 이야기를 했는데 청약서에는 없다고 하네요. 보험금을 받으려다가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다니 너무 억울하고 걱정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과거 병력까지 조사하나요? 이게 정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나요? 수술비 80만 원 청구했다가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으셨으니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렇게 가입 전 병력까지 막 다 확인하기도 하나요?
2: 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입 전 진료 기록들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0: 네.
2: 다만 보험사가 모든 병원 기록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의 범위와 관련 절차에 따라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수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전 병력은 왜 확인하는 건가요?
1: 가입할 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알릴 의무, 고지사항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것인데요. 다만 예전에 병을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 의무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은 문제가 되실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안에 검사나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해당하는 이력이 없거나 이러면은 정확하게 알렸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없는 거죠.
0: 네.

0: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입한 지 얼마가 지났든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위반했다 하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O. 처음으로 틀렸어요.
2: 네. 아, 진짜요?
1: 아, 진짜?
0: 네.
2: 안타깝다.
0: 안타깝다. 왜요? 왜요?
1: 언제든은 네. 아니고요. 상법상 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네.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면서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하는데요.
0: 네.
1: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당 보험 약관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0: 그러면 혹시 내가 이 위반 사실을 했는데 3년 동안 만약에 보험사가 몰랐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2: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0: 네.
2: 그 카더라 통신에 네. 따르면 네.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는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내 보험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0: 네.
2: 그렇지만 더 중요한 또 법이 또 있습니다. 네, 왜냐 보험을 계약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2: 그럼 돈도 줘요. 돈도 주고. 보험 해약도 안 하고 해지도
0: 네.
2: 안 하고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것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0: 더
2: 네.
0: 무서워요.
2: 네.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 좀 그 이제 신고한 날로부터 또 기간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0: 아,
2: 그래서 네. 사실은 피해가는 것이 완벽한 거는 없다.
0: 아,
2: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0: 그러니까 3년이 좀 공소시효처럼 있긴 한데 이게 지났다고 해도 내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잘 알려라.
2: 네.
0: 떳떳하게 해라.
2: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6715님은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병원 다녔던 이야기를 분명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나 봐요.
2: 이게 진짜 많은데요. 이게 구두로 실제로 청약서에 보면 구두로 알린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0: 아하.
2: 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청약서에 심지어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2: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로 한 것은 사실 효력이 없고요. 청약서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전자 청약 과정이라든지 뭐 수기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청약 과정의 녹취나 문자, 상담 기록이 남아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설계사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실제 청약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설계사가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안 적어도 돼요라고 해서 안 적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
2: 네. 그 경우에도 당시에 그 설명과 청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0: 네.
2: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그 사실을 다르게 기재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은
0: 네.
2: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계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 좀 녹음을 해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혹시나 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뭐 증거나 이런 건 내가 챙기는 게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715님 당황하셨을 텐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 일단 보험사에서 어떤 병력을 문제 삼는지 그리고 가입 당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는 건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0: 네.
1: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 그리고 당시 상담했던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고
0: 네.
1: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2: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그리고 이번에 수술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0: 네.
2: 특히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이번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0: 네.
2: 가지고 보험금 지급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되거나 무조건 돈이 안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0: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큰 돈도 아닌데 내가 보험금 청구했다가 뭔가 이렇게 뭐 찜찜하게 걸려서 내 보험도 해지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청구 자체를 두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까 문자 사연 온 것처럼 정당하게 받을 보험금이라면 당연히 청구하셔야 하고요.
0: 네.
1: 보험금을 그 청구를 피하는 것만이 또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 당시 고지사항이 정확하게 처리됐는지

0: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도 있고요.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 등을 요청을 해서 가입 당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기업과 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그럼 만약에 보험사와 계속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일단 첫 번째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민원 접수를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1: 네.
2: 그리고 그런 설명이나 판단이 여전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한 번 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의학적 판단이나 쟁점이 관련된 이런 진료 기록이라든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671호 님의 경우는 지금 당장 보험이 해지된다라고 뭐 단정이 된 건 아니니까 해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1: 그렇죠.
2: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문제를 삼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서나
1: 네.
2: 진료기록, 뭐 해지거나 행사 기간 등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보험은 가입한 뒤에도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1: 네.
0: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입할 때는 미처 몰랐던 문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 병력을 정확히 알리는 것만큼 청약서에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좀 우리 집 보험 제대로 점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0442님께서 조민정 팀장님 파이팅!
2: 감사합니다. 파이팅.
1: 지인이신가 봐요.
2: 찾아봐야겠네요.
1: 네. 우리 최정은 팀장님 응원하는 문자는 어떻게 안 오네요?
0: 씁쓸하네요.
1: 네, 계속 분발해 주시고요.
0: 네.
1: 우리 0325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질문 주셨는데 뇌혈관, 심혈관 관련 진단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각각 3천만 원씩 들었는데 이거 잘한 건가요?
0: 무조건 많다라고 일단 좋은 건 아니고요.
1: 네.
0: 저분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금액만 봤을 때에는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1: 네. 3천만 원 정도 적절하다.
0: 네. 네.
1: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0325님도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3842님께서는 59세의 직장인인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이 얼마 전 끝났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는 생각에 꾸준히 유지했는데요. 아내가 증권에 보더니 암 특약 일부가 왜 100세가 아닌 70세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보장이 100세까지인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보험료를 다 냈어도 특약은 이렇게 먼저 끝낼 수 있나요? 아, 20년 동안 보험료 꼬박꼬박 내셨는데 허무하실 만도 하네요. 자, 100세 만기라고 써 있었는데 모든 보장이 100세까지가 아닌 건가요?
2: 아, 이런 게 생각보다 옛날 보험들이 특히 많아요. 옛날 보험들을 보면은 특약별로 어떤 거는 70세, 어떤 거는 80세, 어떤 건 90세, 어떤 건 100세.
1: 네.
2: 아,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 안에서도 주계약이랑 특약이랑 만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2: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주계약은 100세 만기인데 뭐 암수술비는 70세까지다. 그리고 뭐 입원 일당은 80세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1: 네.
2: 저희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 전체 만기보다 각각의 보장이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842님은 70세가 지나면 암에 대한 보장을 아예 못 받으시는 건가요?
0: 그건 아니고요. 암 진단비가 100세 만기라면 그 보장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반면에 암 수술비가 70세 만기라면 70세 이후에는 그 특약에서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보장이 끝나는지 구분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있다고 해서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비를 보장받는 건 또 아닙니다.
1: 네.
0: 암 진단비, 뭐 암 수술비, 또 암 치료비는 각각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네. 특히 50대 후반이 되면은 네. 이제

0: 우리가 은퇴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다 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보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상담 나누고 있는 와중에 우리 2995님과 5724님께서 상담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결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3842님 올해 59세이시잖아요. 부족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지금이라도 빨리 뭐 추가 가입을 해야 될까요?
2: 무조건 새 보험부터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1: 네.
2: 먼저 기존 보험의 암 진단비와 치료비 보장 금액 그리고 각 특약의 만기를 정리를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건강 상태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순서로 보여집니다.
1: 네.
2: 특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땐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된 보험들 중에는 지금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유리한 보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1: 네.
2: 또 건강 상태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네. 자, 보험료를 다 냈다고 덮어둘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보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을 좀 잘 해봐야겠네요.
0: 네. 일단 뭐 3842님처럼 보험증권 뭐 만기가 됐다거나 내 만기에 다가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 열어보시고 열어서 일단은 암진단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암 관련 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1: 네.
0: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각각 몇 세까지 보장이 되는지 한 증권에 옆에 깨알같이 이렇게 몇 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보험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으로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이 100세 만기라고 써있는 보험이어도 각 특약별로 괄호치고 70세, 괄호치고 80세 이럴 수도 있으니 꼭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셔라 이런 말씀이겠네요.
2: 네, 특히 보험료 납입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 분들은 이제 보험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납입 완료와 보장 완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보장이 발견되더라도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1: 네.
2: 유지할 보장과 보완할 보장을 나눠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청취자님 방송 끝나면 전문가분들이 연락해서 가입하신 보험을 자세히 살펴봐 주신다고 합니다. 100세 만기라고 쓰여 있으면 당연히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약마다 끝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보장 금액과 만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존 보험부터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자 유지할 보장과 보완할 보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혼자서 확인이 난 좀 어렵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또 도착했는데요. 우리 0818님께서 부모님 보험이 70세 만기인데 만기까지 생존하면 낸 보험료의 일부나 전액을 만기 급여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만기 급여금과 해지 환급금을 둘 다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0: 땡.
1: 네,
0: 땡.
1: 땡. X. 제가 X 들었습니다.
0: 네, X. 네, 왜냐면은 만기는 말 그대로 끝났을 때 받는 돈인 거잖아요.
1: 네.
0: 뭐 70세 만기다 이러면은 70세 만기 생존 보험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얼마 주계약 납입하셨던 금액에 뭐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가는 거고요. 해지는 말 그대로 만기가 아니라 그 만기가 되기 전에 하루라도 전에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지는 만기가 되기 전에
1: 네.
0: 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해지를 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을 받는 것이지만
1: 네.
0: 만기는 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에 만기 환급금을 받는 거라서 둘 다 네.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 아,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0: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5422님께서는 알레르기로 몇 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보험 청약서에 7일 이상 치료는 표시했는데 30일 이상 투약은 빠져있더라고요. 치료 사실을 알렸어도 투약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고지는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투약 항목 이게 빠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2: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되나요?
2: 네. 치료 사실을 알렸더라도 투약 여부는 별도로 묻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 받으셨다면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이 30일 기준이 중요한 건가요?
2: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네. 누락된 내용을 알리고 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제가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기 전에 나 사실 이런 걸 투약을 했는데 깜빡했다 하고 한 1년 뒤에 고지를 했어요. 그런 건 네. 문제가 안 되나요?
2: 고지를 하면 아마 심사 부서에서 다시 네. 심사를 하고 이제 내용을 이제 알려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1: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바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2: 때, 네. 네. 제대로 하시는 게
1: 바로 고지를 해라. 네, 문제 생기지 마라 이런 얘기겠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2: 네, 1세대 실손보험 무조건 유지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0: 저는 특약별로 만기가 다를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네요. 원포인트?
1: 네. 그럼 투포인트 한번 가보시죠. 너무 짧아서 하나만 더 해주세요.
2: 투포인트?
1: 네.
0: 최팀장이 저런 거 얘기 못해요.
1: 아, 네. 당황하셨다.
2: 투포인트?
1: 네.
2: 조민정 팀장님이 좀 네. 대신해 주시죠.
0: 아, 네. 네. 저희가 뭐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도 중요하고 뭐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의 납입 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납입 네. 여력은 항상 은퇴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은퇴 이후에도 납입을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네. 만나는 분들이 은퇴가 코앞인데 이 정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더 줄이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이 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고려해서 나의 보험료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우리의 노후까지 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스컬의 뻔한 사랑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I'm gonna always stand behind you. I'm gonna write love songs. Love for you. I'm gonna make it.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밀립니다. 탄천 1교까지 쭉 속도로 못 내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영동대교도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로 못 냅니다. 북부간선도로 원룸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구간 양방면에서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원룸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도 양방면에서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서안산에서 안산분기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북수원 부근 4차로와 갓길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있고 이후로 신갈분기점 일대에서도 정체입니다. 인천방면으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면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뒤로 중랑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으로도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이후로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신내 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사고 있는데 현재 사고 처리 중이라 종암분기점에서 부터 길게 정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도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내 3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로 반포대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막힙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 반포대교,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풀려가고 있는데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불편하고요. 계속해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안영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광명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부산 방면으로도 죽전휴게소에서 신갈 구간 차량이 많은데 청주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0: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1: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있습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아유,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들어봤어요. 자정 편지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밤 12시쯤에 쓴 글은 낮에 쓴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라디오 들으시면서 한번 떠오르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스스로가 얼마나 더 멋지고 또 솔직한 글을 쓸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Kiss, I was made for loving you 들으셨습니다. 이 키스는 분장, 그 얼굴에 분장한 거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음악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멜로디는 말랑말랑해요. 네, 오늘 연음말에서 말씀드린 이 자정 편지 효과라는 거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주로 술을 마셔가지고 쓴 글을 많이 까먹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 나 술을 끊어야 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들도 솔직한 글 한번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소소한 선물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앨리스 쿠퍼, 포이즌. 이어서 킹스 오브 레온, 섹스 온 파이어.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킹스 오브 레온 곡은 242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이런 음악이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분은 그 락, 헤비메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밤 12시면은 좀 잔잔하게 좀 조용한 거 틀어야 되는 시간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거 틀어주는 방송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깨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택시, 화물차 뭐 이렇게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는 참 힘들고 피곤할 시간인데 이렇게 좀 밝고 강한 음악이 그나마 조금 그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센 것만 나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음악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판테라 워크. 이어서 페퍼톤스 슈퍼 판타스틱. 두 곡 들으셨습니다. 판테라 노래는 826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페퍼톤스 슈퍼 판타스틱은 284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페퍼톤스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더 후입니다. 후. My Generation.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759번님입니다. 가끔 신청곡 보내다가 처음으로 고민 상담에 사연 보냅니다. 해답을 원한다기보다 그냥 제 답답한 마음을 그냥 주저리 주저리 써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학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주변 엄마들은 벌써 여러 군데 보내는데 저만 좀 느긋한 게 아닐까 불안합니다. 아이는 아직 뛰노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저도 남들처럼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공부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니 좀 조급해지네요. 그러면서 순우디의 학창시절도 궁금해지네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 마음 저도 이해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이런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학교에 입학하면 애들보다 우리 부모가 더 불안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기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남들이 다 다니는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할까?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었고요. 뭐 제가 아동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모아본 거를 갖고 와볼게요. 실제로 많은 교육 전문가분들은 초등 저학년에는 학습량보다 독서 습관, 놀이, 충분한 수면, 부모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배운다라는 즐거움, 이거를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변 엄마들 속도보다 우리 아이의 속도를 믿어주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남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자기 페이스대로 즐겁게 또 오래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우리 아이만 바라보면 되지요,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나 뭐 배우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순우디의 학창시절도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셔서 저도 덕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전 중학교 때까지 좀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얼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음악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세상 꼬드럭 됐던 것 같습니다. 다 하찮게 보이고 애들도 다 우습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공부보다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런 거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네요, 진짜. 5759번님 덕분에 제 학창시절도 한번 잘 돌이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누디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레너드 스키넛 프리벌 들으셨습니다. 5759분님 덕분에 제 학창시절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참 진짜 그 진짜 요즘에 그 꺼드럭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생각이 언뜻 나네요. 그때 참 거칠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5759번님 고마워요. 이어서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Scorpions, Send Me an Angel. 이어서 Queen's Like, Another Rainy Night.

Scorpions, Send Me an Angel 이어서 Queen's Ride, Another Rainy Night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에바 캐스티의 Autumn Leaf 문계이저님 신청곡으로 들을 텐데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너무 짧게 끝나면 조만간 다시 한번 정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여름 한겨울은 있는데 한가을은 없는가 궁금한 밤 한 해살이의 가장 좋은 시절 10월을 만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노래 나가고 있죠. Autumn Leaf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 수

0: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그 밖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잔뜩 흐린 하늘인데요. 빗길이어서 오늘 출근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빗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들로 현충원 방면입니다. 한강철교 조금 지나 사고 났는데요. 차로 두 개가 다 막혔습니다. 이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부터 꼼짝없이 정체니까 노량진로나 올림픽대로 쪽으로 우회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도 밀리긴 마찬가지인데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35분, 이후로 여의도 통과하는 데만 20분은 걸립니다. 그래도 움직임 없는 노들로보다는 낫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시흥에서 장수 쪽으로 밀리는데요. 장수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4: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0: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사고가 잇따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기흥나들목부터 밀리고요. 안성포천간고속도로 안성방향도 고덕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또 고덕터널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호법분기점 부근에서도 1차로에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 났고 반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몰려있는데요. 신갈분기점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곤지암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시내 노들로 현충원 방향 한강철교 조금 전에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 끝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자,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가을비 내리는 출근길 정체는 아주 심합니다. 사고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 구척교 조금 지나 2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여기 지나서도 목동교까지 정체, 계속해서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서행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금천 방면으로 지하도로 안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정체가 아주 심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 입구에서 금천교까지 가는데 50분이나 걸리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 쪽으로 10km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계양에서 자유로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이후로 구리 부근 4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고, 반대 판교 방향은 수암터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